0: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1: 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의 모습도 그랬죠. 7년의 시간을 거쳐서 온 백성이 염원한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말이에요.
0: 네, 성전을 지은 것은 사람의 손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겠죠.
1: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0: 아멘.
1: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0: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1: 네, 맞아요.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0: 아멘, 아멘.
1: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0: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1: 아멘.
0: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 아멘. 아멘.
0: 자,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희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오늘도 집사님의 말씀 또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삶에 있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그렇게 당차게 또 경쾌한 발걸음 좀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힘을 보태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 구절씩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구절씩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구절을 이제 정말 엄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말씀 구절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왔는지 한 구절씩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릴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0: 야,
1: 아멘.
0: 정말 이게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잠깐 취소. 그때는 내가 좀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 다음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0: 네?
1: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0: 이거는 정말 도입부부터가 말씀의 도입부부터가 뭔가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1: 네.
0: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1: 네.
0: 어떤 말씀하셨을까. 근데 정말 기대 이상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입니다. 야, 이거 너무 이제 마침표로 너무 정말 적격인 말씀이네요.

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바라보는데 이게 진짜 그냥 확신과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맞아요.
0: 말씀 하나하나가.
1: 맞아요. 네.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네. 기대가 됩니까?
0: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여기에 저는 이 마지막 오늘 마침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또 실제로 두 눈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고요. 네. 또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약속하신 그 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죠.
0: 그렇습니다. 아,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뭐 이제 집사님께서도 열심히 이제 이 그 여름날을 성경과 함께 하셨고 뭐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뭐 출퇴근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좀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진짜 이게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와 예. 또 그렇지 않는 하루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진짜 좋은데 진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사람의 입으로 이게 진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1: 맞아요. 네,
0: 말씀 붙잡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1: 오늘 아침 방송국 오는 길에 네. 파란불일 때는 아니고 빨간불일 때 잠시 이렇게 시간이 될 때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고 왔는데요. 네. 정말 마음속 깊이 새로운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 고백을 하면서 또 이 길을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게 명언과 다르잖아요. 뭐 세상에 숱한 명언들도 있지만 그 명언들도 우리를 위로해 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능력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추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진짜 제가 흥분했네요. 좀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0: 그렇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정말
1: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물고 같으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뜻한 오늘의 기도문 받아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예, 여러분 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길게 문자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 아무튼 키워드를 오타 없이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의 키워드 단서를 우리 집사님께서 몇 가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이걸 어떻게 드려야 우리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요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0: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1: 네.
0: 오늘은 저희의 힌트로 마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1: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아주 뭐 못 볼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 실제로 우리가 막 자주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단어는 또 아니기 때문에.
1: 근데 이걸 하면 정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리고
0: 그쵸.
1: 도파민도 막 나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지만 네. 내 자신이 조금 좀 뿌듯함 그런
0: 맞아요.
1: 것도 느껴지고

0: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저희가 시한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 구절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초반부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띵동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들며 띵동하시는 여호와, 여기 띵동을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일단 초성 좀 알려주세요, 집사님. 이제 저는 방송가족분들께서 방금 힌트를 통해서 많이 좀 감을 잡지 않으실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
0: 네.
1: 자, 이제 초성을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시옷, 치읓.
1: 네, 시옷, 치읓입니다. 시옷, 치읓의 초성을 지니고 있고요. 자, 지금 사실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이는 라디오에 이미 노출이 됐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지금 미국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생방송 중인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0: 아유, 생방송 중입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지금 9시 12분 지나가고 있죠.
1: 아,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0: 네. 거긴 지금 이제 저녁 이제 가까워질 네, 것 같아요.
1: 근데 미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속단하기엔 좀 이른데. 아무튼 지금 유리님께서도 아멘 또 문자 남겨주셨고, 또 독특한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도 예, 뭐라고 말씀해
0: 네,
1: 주셨는데
0: 오늘의 방송 키워드
1: 키워드
0: 쓰셨네요.
1: 공개해 주시죠, 우리 집사님.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1: 바로
0: 성취입니다.
1: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걸 또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성취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지나왔던 그 은혜들이 떠올랐던 네. 그런 아침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정말 감사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정말 등불이고 또 성취를 하게끔 하시는 분이
1: 그렇죠.
0: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성취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전에 주어진 두 글자의 단어가 또 있었어요. 바로 신실이었거든요.
0: 신실.
1: 신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0: 맞아요. 하나님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 깊이 정말 경외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성취, 성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진짜 막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0: 네.
1: 막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그런 말씀 구절 네 구절 준비했으니까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할까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 아, 제가 오늘 신실이라는 단어 오늘 좀 계속해서 묵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뜰 안에서는 이 찬양을 좀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아마 이 유명한 찬양이긴 한데 주님은 신실하고 그래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0: 아하.
1: 이런 고백인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좀 뭔가 그려지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노인팅입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104.7MHz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자,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 네, 어노인팅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였습니다. 아, 굉장히 감동적인.
0: 네. 네.
1: 굉장히 스스로 좀 칭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아, 네, 8457번이 문자네요.
0: 아, 네. 네. 샬롬, 주님의 사랑.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가길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네, 7358번님도요.
0: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주님과 동행함이 그 어디나 좀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건 제가 소개해야 될 것 같네요. 4006번님 장PD님 또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독감으로 힘듭니다. 두

0: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집사님 환절기이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많은데 독감 환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목 아프시고 네. 또 열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네. 코로나인가 이런 생각으로 또 검사하러 오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 환절기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약해지고 또 많이들 또 아프신 것 같아요. 네. 네.
0: 그래서 약간 이제 육체적 활동들도 좀 하시고 네. 여름에 너무 덥다라는 이유로 조금 그것을 등한시했다면 이제 좀 움직이시면서 몸을 좀 이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들 잘 진행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름답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너무 좋은 계절 가을이잖아요.
1: 네.
0: 가을에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음껏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0712번님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 씨앗 기대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0360번님이시네요.
1: 아유, 큰 힘이 되는 말씀 씨앗 주시겠어요? 뿌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0: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1: 전하고 나누고
0: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4489번님께서도 씨앗으로 오늘 채워나가겠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고 3013번님이요.
1: 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게 또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096번님이요.
1: 네, 오늘도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취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우리를 통해서 네, 그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0720번님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당직 근무하고 퇴근하는 길이신가 봐요.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쳤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닌 친구가 아 보약 먹으라는 또 지혜를 줘서 보약을 또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오늘은 요즘 좀 덜 힘들고 또 힘이 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를 가신다고 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또 응답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러 아, 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720번님 축복합니다.
0: 이분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0720번님께서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됐어요. 회복되니까 사실 몸이 회복되면 하고 싶은 것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회복되면서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었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바로 교회에 기도하러 가시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 네. 문자 보니까 조금 반성도 되긴 하는데요. 네. 정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0: 그리고 얼마나 아, 이제 회복됐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아직은 100% 회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을 모습을 떠올리니까 야 정말 예, 너무 저도 좀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고
1: 네 너무 귀하십니다.
0: 하지만 굉장히 본받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1891번님께서 오늘의 말씀 잘 먹고 간직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씨앗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9175번님
1: 오늘의 키워드 보이는 라디오로 이미 스포 당해버렸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PD님하고 집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눌렀다가
0: 대환영입니다. 네, 대환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1: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오늘 인사가 좀 보이는 라디오 많았습니다. 자, 뭐 다양한 분들께서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 자 황지훈님 네. 네, 우리 지훈 형님께서 좀 장 PD님 박 집사님 오늘도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등장해
1: 반갑습니다.
0: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취득하며 매 순간 채워나가길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갈망하며 원하면 그리 해주실 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한 분은 눈물이 난다고 하시면서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감동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분은 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혜숙님도 샬롬하고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네 지금

0: 3978번님.
1: 네, 오늘은 정말 먼저 축하드려요. 저희 부부의 결혼 30주년이라고 합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1: 네. 네, 30년을 함께 걸어온 것도 참 감사한 성취이지만 제 삶의 가장 귀한 성취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제게 또 믿음의 또 본을 보여준 사랑하는 남편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요. 여보 많이 사랑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0: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3978번님께서 지금 이 어떤 사연을 통해서 지금 우리 방송가족분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정말 결혼을 더 권장하고 더 나아가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몫하셨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복된 가정인 네. 것 같아요.
0: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네. 3978번님의 또 너그러운 마음과 성품이 있었기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8457번님께서도 오늘 아들의 생일입니다.
1: 아, 축하합니다.
0: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성취하는 복 있는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8457번님 아드님과 함께 좋은 또 소중한 추억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581번님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1234번님 문자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1: 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도 극동방송 모든 관계자분들과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자, 8016번님
1: 네, 오늘 출근길에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마음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주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성취를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0: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정말 아름답고 또 곱고 또 너그러운지를 또 저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890번님께서 씨앗 신청하시면서 매일 아침 청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상황을 돌아보니까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이는 오늘 아침입니다. 두 분, 주님, 두 분께서 전해주시는 주님 사랑, 또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 하고 문자 주셨는데, 와, 집사님, 저는 이 무조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표현이 너무 막 감동적인데.
1: 맞아요. 이 문자를 읽다 보면 저희들이 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0: 무조건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네. 은혜 안에서. 또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좋은 하루 더 나아가서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어제 저희가 인사말 콘텐츠 좀 진행했잖아요. 네. 이제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코너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후 3인에 올랐던 그 문자 중에서 크게 잘 되실 겁니다라는 인사가 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오늘 이 말씀과도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33장 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사실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크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정말 오늘 하루 모두가 찬란하고 정말 최고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크고 잘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8773번님 있네요.
1: 고속도로 타기 전에 잠시 정차하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꼭 오늘의 내 현실의 일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또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0: 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땅에 저는 정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희망이라고 믿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좀 증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해볼까요? 소망의 불꽃입니다.
0: 아, 소망. 여러분 지켜나가시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약간 이제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이제 우리 지켜보면서 아, 저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0: 결혼하고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 타지에 와서 육아하고 있는데 외로움과 싸우고 있어요. 자꾸 혼자인 것 같아서 우울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혼자 있었고 또 남편이 또 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아하, 있었어요. 예. 저도 정말 그때 외롭고 우울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0997 네. 1번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가까운 또 교회 가셔서 그리고 또 영화부 예배도 있거든요. 같이 네. 또래도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으니까 아,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아,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 또 우리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했더라는 모든 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0: 그럼요.
1: 특별히 또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께 진심 있지 않습니까?
0: 아, 응원합니다.
1: 자, 저희가 좀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풍성한 찬양을 함께 나누는 코너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 찬양의 시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어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게리 모리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집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뵐게요.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길 원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했더란
0: 찬양 한마당.
1: 자, 사랑했더란 매주 1부 화요일 1부 시간에는 찬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또 라이브로 찬양도 불러드릴 겁니다.
0: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방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깜짝 놀랄 인원 구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 자, 어떤 분 함께하는 직접 좀 소개해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김아영입니다.
1: 지금까지는 사실 최소한 두 분의 소개가 이어졌었는데,
2: 네.
1: 자, 오늘은 자, 우리 아영 자매님 소개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참고로 이제 이기명 전도사님께서는 오늘 이제 사역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불참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혜림 자매님, 우혜림 자매님께서는 이제 그 검진이 좀 예정돼 있으셔가지고 오늘 참석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0: 권균 형제님.
1: 김권균 형제님은 네, 약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0: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지금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영 자매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1: 조금 당황스럽지만 네. 그래도 또 주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라고.
0: 그럼요, 그럼요.
1: 네, 믿으며
0: 하나님께서
1: 네,
0: 채워주시는 풍성한 시간이 될 줄 믿고 네. 저는 오늘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떤 자리 구성상 네. 우리 아영 자매님께서 항상 카메라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함께하니까 네. 카메라 약간 끝자락에
1: 맞아요.
0: 끝자락에 이제 겨우겨우 좀 이제 그 좀 보이고 네, 등장을 했거든요.
1: 네. 네
0: 오늘 드디어. 아,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 확인하셨겠지만 중간에 드디어
1: 놀라시지 않을지.
0: 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2: 오늘 아영.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아영 자매님의 오늘 정말 저는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2: 웃음소리.
0: 그쵸,
2: 웃음소리.
0: 아, 벌써 네. 이제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오늘 정말 빈자리를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2: 네, 네.
0: 자, 집사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모두가 이제 뜰한 청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2: 아, 그렇죠. 한번 끌어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은 저희가 각자 이제 그 학년을 대표해서 세대를 대표한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년을 대표해서 저 같은 경우는 4학년이라고 하고 있고,
2: 네, 저는 5학년입니다.
0: 5학년 하고 있고, 이제 아영 자매님도 이제 학년을 대표해서,
1: 네, 이제 3학년.
0: 3학년. 네.
2: 어우, 저 2학년인 줄 알았어요.
0: 훈훈하죠? 네, 훈훈합니다.
1: 네, 너무 훈훈한데요.
0: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학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청년부, 뭐 선배면 선배, 또 후배면 후배로서 이제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찬양. 떠오르는 찬양을 좀 추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 때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한 곡들을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2: 정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네.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그게 없으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은 다소 억지스럽게 이제 계속 뭔가를 건네면서 아영 자매님께 계속 질문을 건네면서
1: 네.
0: 방송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찬양들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각자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고 이맘때쯤에 생각나는 뭐 찬양 나 때는 뭐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을 좀 나눴었거든요.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네, 그 찬양을 나눴는데 각자에게 좀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떤 곡 좀 생각이 나실까요?
2: 잘 모르는데요. 일단 네. 김도현님이신가? 평화인가?
0: 네, 평화.
2: 평안인가? 평안인가?
0: 샬롬,
2: 샬롬.
0: 샬롬?
2: 네네네. 가을이니까. 맞아요.
0: 아,
2: 그거예요.
0: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영 자매는 굉장히 좀 약간 좀 갑자기 좀
2: 힘들죠.
1: 아주 괜찮아요.
0: 아니, 지금 고개를 땅에 떨고 일 정도였습니까?
1: 아니. 네? 아니, 전혀 아닙니다.
0: 갑자기 고개를 땅에 떨구면서.
1: 아니. 저 이제 제 곡 생각하느라고.
0: 아,
1: 네.
0: 그래요?
1: 네.
0: 저는
1: 전혀 아닙니다.
0: 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1: 아닙니다.
0: 네.
2: 그 곡 좋지 않아요?
0: 그쵸.
2: 네.
0: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1: 사실 잘 몰라서.
0: 그래요?
2: 아, 정말요?
1: 네. 저는 잘 모르고 있어서 당황할 것도 없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평화를 주노라.
2: 뭐 특별한 가사는 없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곡이에요.
0: 앉지 마라. 샬롬.
2: 저런 느낌 아니에요.
0: 샬롬. 아니 이거 맞아요, 집사님.
1: 들으면 알 수도 있는.
2: 많이 달라요.
0: 아, 너무 달라서.
2: 음원으로 들으세요.
0: 아니, 아는 곡인데. 음원으로. 아는 곡인데 이제 전혀 그
2: 가사는
0: 인지하지
2: 맞는데,
0: 못할 정도로
2: 맞는데.
0: 그렇게 엉망이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1: 제가 한번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음원으로 들으시면 아주 그냥 평안이 넘칩니다.
0: 김도현님 하면 워낙 명곡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네. 오셨네, 뭐 그런 곡도 있고
1: 맞아요.
0: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네. 아, 제가 이제 인정할게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찬양을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2: 근데 또 PD님이 찬양도 엄청 많이 알아요.
0: 아니,
1: 맞아요.
2: 정말 진짜. 탁월하세요.
0: 그럼 여쭤봅니다. 우리 아영 자매님. 아, 좀 이제 3학년을 대표해서 좀 생각나는 찬양 있으실까요? 네.
1: 저는 방금 좀 급하게 훑어봤는데요.
0: 훑어보셨어요.
1: 네. 좀,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나름.
0: 예.
1: 저는 찬양의 이유.
0: 찬양의 이유.
1: 네.
0: 찬양의 이유.

0: 이유.
1: 마커스의 네. 네, 찬양의 이유.
0: 어떤 곡이죠? 네, 약간 대략적으로 좀 가사라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뭐 여기서 고백하자면 네. 저는 넓고 얕게 합니다. 아. 그래서 깊게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찬양의 이유.
1: 우선 그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산뜻한 네. 뭔가 아침을 여는 되게 가을 아침에 듣기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0: 찬양의 이유. 저는 찬양의 열기가 생각났거든요. 찬양의 열기 모두
1: 느낌이
0: 끝나면.
1: 느낌이 네. 되게 다르긴 한데. 네. 네.
0: 찬양의 이유.
1: 네.
0: 찬양의 이유. 그러니까 어린이 찬양이 갑자기 나오네요. 어떤 곡이었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2: 네. 아니 PD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좀 찾아올 걸 그랬어요.
0: 아니 저는 항상 이제 이 코너에서 항상 해왔는데 아, 네.
2: 항상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0: 아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2: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0: 0740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2: 3학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마커스 워십 꽃들도 듣고 싶어요.
0: 야, 이 꽃들도는 뭐 수많은 찬양 사역 팀에서 좀 리메이크도 하고 부르고 하고 예배 실황으로 또 올리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들도 불렀었는데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조심스럽게 하지만 자랑스럽게 좀 알려드리자면 이 찬양이 처음부터 막 그 교계에 널리 퍼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당시에는 울산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울산에 방송 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 찬양 계속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트는 거예요. 일주일 이 찬양 너무 좋다고 방송 중에도 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극동 방송이 이 찬양이 좀 널리 퍼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2: 아 인정합니다.
1: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약간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1: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됐어요. 됐나요?
2: 일단 인정해요. 네. 그냥 인정해.
0: 꽃들 아 너무 귀한 찬양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결코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
2: 너무 좋죠.
0: 그렇죠. 네, 꽃들도 이 찬양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우리 4006파님께서 아영자매님이 위한 귀한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2: 네 괜찮아 괜찮아 아영자매님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영자매님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시고.
1: 네. 아 네 오늘.
0: 오늘 근데 이제 보컬이 없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아영자매님께서 직접 오늘 또 보컬까지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2: 아니 오늘...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흑빛이세요.
0: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가족분들께서 오늘은 방송 계신 자리에서
1: 네.
0: 방송을 약간 그 찬양을 할 때 라이브로 찬양할 때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좀 듣는 듣고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크게
2: 함께
0: 그렇죠 네. 불러야죠
1: 꼭 함께
0: 함께 부르면서 네. 우리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게끔
1: 네네네.
0: 열창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2: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맞습니다. 네.
0: 반주만 겨우 들리게끔
1: 네.
0: 그렇게 오늘은 그런 오늘은 약간 동아리만 컨셉이다라고
2: 근데 우리 오늘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0: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2: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0995번님께서 청년 시절에 달리다굼 이 찬양 많이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이 찬양 보내주셨는데 이거 집사님께서 좀 잘 아시는 곡인 것 같은데
2: 그렇죠 그렇죠. 네.
0: 아, 이 찬양 근데 약간 좀 느린 곡인데 굉장히 힘있는 찬양이라 생각해요.
2: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맞죠?
0: 네, 그렇죠. 따다다
2: 이제 저까지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개건 보컬 네, 우리 박은영 집사님
2: 저 음치예요 근데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게요.
0: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 계신 자리에서 더욱더 열창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자 3917번님 문자네요.
2: 아, 나 때는 전용대 주여 이 죄인이
0: 네 주여 이 죄인이
2: 주 이 죄인이
0: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벌레 반복 못한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이게 뒷부분의 가사만 보면 처음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0: 아니 옛날에 아버님들 그 약주 한잔 하시고 찬송가 부를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1: 약주를 드시고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0: 아니 그 애매한 네. 그 믿음이 있잖아요.
2: 애매한. 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은혜에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0: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예.
1: 여러분 이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후렴 부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 그리고 드디어 우리 또 학년을 밝혀주신 분 계십니다. 아, 1079번님.
0: 네, 4학년이십니다. 어릴 때 아빠 차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듣던 나의 사랑하는 책이요. 다른 찬양도 많이 들었지만 전 이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1: 이 찬양은 뭐 우리 아영 자매님도 잘 아시죠?
2: 네. 네. 찬송가.
1: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네. 약간 여기서는 이제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 왜 비록 헤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 아 비록 아 어머님과 헤어졌다라는 뜻일까요? 이제 이 가사를 제가 깊게 생각하고 지금 묵상하면서 불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지금 우리 집사님 어질어질하신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자, 2096번님께서 저는 말씀 앞에서 신청합니다. 저는 7학년입니다. 아,
1: 말씀 앞에서. 이게 이제 그 위드가 찬양이잖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 찬양도 극동방송에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틀었어요.
0: 누가?
1: 아, 저는 저도 틀었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열심히 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조금이나마 이제 이 찬양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근데 모르는 곡도 많은데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찬양 되게 좋다 하면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네. 듣기도 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역할을 또 저희가 열심히 이 사랑이 되라니 감당하기를 약속을 좀 드리면서 자 5학년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0369번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 찬양 너무 좋죠.
2: 맞아요.
1: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사의 좀 작성 방법이 확실히 시대에 따라서 조금 괴를 달리하는 것 같긴 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금 이제 무릎 꿇고 불러야만 될 것 같은 네. 그런 가사가 참 많았던 것
2: 맞아요,
1: 같거든요.
2: 맞아요.
1: 좀 처절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아까 이제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것도 약간 좀 처절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2: 맞아요.
1: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열심히 박은영 집사님 3학년으로 보이신다라고
0: 감사합니다.
1: 레이첼박님 네, 감사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6학년입니다.
0: 아, 6학년.
1: 아, 지금 저의 셔츠색이 굉장히 오늘 상큼하다고.
0: 상큼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이 정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여기서 저희가 부족하나마 이제 찬양 한마당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신령이 출중하냐 그렇지 않냐에 떠나서 찬양하는데 좀 그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또 찬양하는 겁니다.
1: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감히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어떨까 싶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아. 나의 사랑하는 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가사를 지금까지는 멜로디에 익숙해서 불렀던 경향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함께 불러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모두가 보컬이고요. 모두가 오늘 참여하는 정말 찬양 한마당 찬양 잔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방송가족분들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네 함께 찬양합시다.
1: 자 불러볼까요?

0: 아멘.
1: 아멘.
0: 아, 사실 이 가사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 어떤 생각하냐면 아,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기대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PD님은 또 그런 생각하셨는데 전 또 그런 생각했네요.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없으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내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많이 많이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역할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떠셨어요? 우리 그 아영자매님. 네. 오늘 괜찮죠? 네.
2: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1: 아, 그렇죠? 더워요, 네. 이렇게 스튜디오가. 네. 이렇게.
2: 아, 좀 땀이 나긴 하지만.
1: 더. 아, 언제 좀 내릴까요?
0: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예.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말씀이 사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증명됐잖아요.
2: 네.
0: 이제. 그리고 사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증명된 유일무이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또 임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수많은 임상 결과가 또 있는 책이 또 성경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임상, 네. 2000년 동안 사실은 성경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좀 해봅니다.
1: 그리고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의 네.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또 믿음 안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0: 자,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4006번님께서 집사님 잘하시네요라고.
1: 아니 저 음치예요.
0: 저도 약간 좀 놀라긴 했어요.
1: 아, 저 음치.
0: 집사님께서 와 옥탑으로 오고 가는.
2: 놀라셨어.
1: 그게 아니라 음이 자꾸 틀리는 것 같아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 거예요.
0: 깜짝 놀랐어요. 네.
2: 아, 음역대로 오가며.
0: 음역대로 오가면서 네. 약간.
1: 네, 땀이 많이 납니다.
0: 아주 막 듣기 좋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인정하면.
1: 아 맞아요. 예전에 아유 그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합창단을 했어요.
0: 오. 예?
1: 아 그게 잘해
2: 놀라실 일이
1: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못해서 합창단을 들어갔어요.
0: 아 약간 실력을 쌓고 네, 음감을 익히기 위해서
1: 배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찬양을 막 연습하는데 갑자기 지휘자분이 잠시만 그러더니 저 있는 구역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네. 이쪽 구역만 자꾸 찬양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음이 자꾸 틀린다고. 아하. 그러니까 저를 잡은 거죠 결국.
0: 아하. 지금 근데 약간 기쁜 소식이나 아~ 그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1: 어서오세요.
0: 김건균 형제님 지금 방금 입장하셨습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건균 형제님께서 드디어 입장을 하셨다는.
1: 아, 너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0: 아 지금 아 너무 지금 저는. 충분히 저희가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되게 아쉬워하시는지
1: 기다렸어요.
0: 아닙니다. 세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시간을 저희가 좀 벌어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네. 정말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0: 아 지금 7116번님 문자 좀 소개해볼까요?
1: 네, 6학년입니다.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세요. 오서 많이

0: 불렀습니다.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근데 이게 지금 찬송가에도 수록돼 있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새 찬송가.
2: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이들에게 좀 친숙한 곡이었으면 찬송가까지도 이제 수록이 된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찬양과 함께 또 8840번님께서 활기찬 사랑이들한 들으면서 집안일 중입니다. 저는 6학년인데요. 부름받아 나선이 뭐 눈물바다였던 뜨겁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 때 목사님이 요즘은 듣기 어려운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잘 모르는가요? 그때 그 시절 찬양 듣고 싶습니다.
0: 부름받아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1: 네, 그렇죠.
0: 저 자꾸 닮아가잖아요.
1: 약간 이게 전투적으로 불러야 돼요. 약간 결연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2: 너무 좋아요.
1: 바다 나선이 이 가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네.
2: 진짜
1: 존귀 영광 네, 어둠 건세 주님 홀로 그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제가 얕게 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너무 가슴 벅찬 가사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0: 네, 맞아요.
1: 많이 많이 불러야 된다 생각해요.
0: 친구 5학년 또 보내주셨어요.
1: 6.1번님.
0: 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와. 주를 찬양합니다. 많이 부르고 은혜 많이 받았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1: 이거 약간 그 마이너 코드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할수록 계속 빨라지는 찬양.
1: 약간 근데 지금 우리 권균 형제님 자연스럽게 지금 스며들어 계십니다.
2: 너무 자연스러워요.
0: 네. 아,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이제.
1: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편안했어요.
2: 다들 아니, 그래. 서로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괜찮지 이제, 않았어요.
1: 사실 이거 있잖아요. 저 각자가 정말 어떤 벼랑 끝에서 열심히 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0: 이 안정감.
1: 근데 갑자기 이제 동아줄이 주어진 거죠. 네.
3: 제가 이제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4: 세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따라 또 텐션이 높으신데 이러면서 근데 아, 열심히 버티고 계셨던 거.
1: 그렇습니다.
4: 네. 죄송합니다.
1: 아영자민이 약간 지금 이제 그 땀이 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2: 이미 많이 나고 있어요.
1: 자,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이제 아마 이게 그 나의 등 뒤에서 찬양 같은데 이제 3084번님께서 6학년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는 정말 매주 신청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6260번님 문자네요.
0: 저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가을바람이 부는 벤치에 앉아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면 참 좋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1: 아, 저 그 부분 안 부르고 싶은데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4: 시작이 다르시네요.
2: 갈 길이 달랐다.
0: 저 이제 찬양 그만해도 되죠.
1: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야.
0: 아, 이제 구세주가 와가지고.
4: 아니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1: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찬양 한 곡 불렀는데 10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풍성해졌어요. 우리 방송가족 덕분에 네.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자, 5812번님 문자요.
0: 네. 저는 6학년인데요. 나 때는 추수 때가 다가오면 맑은 하늘 주신 감사를 많이 불렀습니다.
1: 이게 어떤 찬양이죠? 맑은 하늘 주신 감사. 이제
4: 찾아볼까요?
1: 이 가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수 때에 논밭에 익은 곡식 그런 뭐 찬송가 찬양을 좀 많이 예, 불렀던 것 같아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런 찬양을 우리가 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자, 5776번님께서 모태신앙이지만 저 44살에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 찬양 3시간, 4시간 연속해서 불면서 울며 고백했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것도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이죠.
4: 또 멜로디도 약간 슬퍼가지고. 피디님 한번 그 톤으로 한번.
1: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메들리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거.
0: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피디님 얼굴을 한번 보세요.
1: 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4: 피디님이 안 나오세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1: 아까 아주 조그맣게 띄울 수는 있어요.
4: 네. 다음부터 꼭 띄워주시고.
1: 지금 잠깐 아주 미세하게 형체만 볼 수 있게끔 띄워놨는데 아직 함정구님께서 오늘 장찬이님 장

0: 찬이 PD님 신나셨네요.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냐면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아주 살포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아, 지금 세 분 토크 너무 재밌다고 낄낄낄낄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세 분 토크가 다행이다. 재밌다고 하니까 우리 권균형님 좀 다시 또
1: 전
0: 여기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1: 구경하고 있겠지.
2: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 자, 이제 저희가 또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2: 네.
0: 권균형제님. 네, 사실 선곡의 기회가 사실 모두가 기피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신 벌로 선곡의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 후보가 어떤 거예요?
0: 아까 이제 저희가 나눴던 찬양들이죠. 자, 이제 지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1: 나의
0: 꽃들도 있고 있었고 오직 주만이 찬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부름받아 나선 이모,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리고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어떤 곡이 있죠?
1: 진짜 어렵네요.
0: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감당한 적 없으시죠?
1: 그쵸, 네. 눈앞이 하얘지는.
0: 빨리 골라주십시오.
1: 네. 제가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0: 아. 네. 그럼 좀 답답한데요 지금.
1: 나의 영혼이 잠잠해.
0: 나의 영혼 오직 주만이.
2: 오직 주만이. 아, 네.
1: 메인 보컬 강 PD님.
0: 아, 네. 오직 주만이.
3: 강 PD님.
0: 강 PD님이요? 전 장 PD인데요.
1: 장 PD님. 정신 차리실.
2: 긴장하셨군요.
1: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0: 그렇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권균형님 기타까지 축하가 되니까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2: 네, 함께 찬양해요.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
2: 아우, 듣기 불편했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0: 찬양은 부르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2: 아, 그러긴 하는데. 네.
3: 너무 뜨거웠습니다.
2: 아, 또 그러긴
4: 함께
2: 하는데.
4: 함께 부르셨을 거예요.
0: 네, 아, 그럼요. 다
2: 네,
0: 함께.
2: 마음 모아 찬양했습니다.
0: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을 고백하셨을 줄 믿습니다.
3: 아멘, 아멘.
0: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 아멘.
0: 시편 말씀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자, 5232번님께서 저 3학년입니다 하시면서 출근길 가을바람 맞으면서 마커스의 감사함으로.
3: 감사함으로.
0: 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4: 가을과 잘 어울리는
3: 오늘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 이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0: 제 생각은 아닌데.
3: 안 돼.
0: 아, 아니요. 아, 농담이면.
3: 방금 그
0: 아,
3: 누구보다 차가우셨습니다. 네.
4: 굉장히 단호하게. 제 생각은.
0: 아니, 아니요.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3: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0: 오해하지. 제가 오늘 좀 많이.
3: 마커스 흔... 감사하면 아닌 걸로.
0: 아니, 아니요.
2: 아니, 너무... 우리 셋일 때하고 또 건근 형제님이 또 올 때하고 또 달라요. 지금 아, 보니까.
0: 근데 건근 형제님이 오니까 진짜 더 풍성해졌어요.
2: 그리고 자신감이 자꾸 생겨요.
0: 네.
3: 아. 아, 아주 메, 오늘 메인보컬이죠, 집사님이.
2: 그런 말 하지 마세요.
0: 네. 근데 지금... 박은영 집사님 오늘 점점 저 놀랍게도 그 찬양 실력이 높아지고
3: 아니 오늘 저 잘 부르시는데
2: 아니 그게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부르듯이 부르자 그냥 했습니다.
0: 그렇죠. 찬양은 약간 그런 제 우리의 고백이고 선포니까 좋습니다. 그런 기세가 좀 분명히 필요하다
3: 기세가
0: 생각합니다.
3: 중요합니다, 저는.
4: 기세가 중요합니다.
0: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죠?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아유, 약간 후렴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찾아냅니다. 저희가 이제 찾아낸다니까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죠. 네. 0740원이 문자입니다.
2: 아, 3학년. 3학년이고 요즘 남편 차 타면 매일 이 노래 틀더라고요. 남편이 고등부 찬양팀 선생님인데요. 카우치 워십 자유의 이름 고등학생들이 요즘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0: 이 찬양 아세요?
4: 그 Freedom is Coming이라고 Freedom is Coming이라고 필승 찬양
3: 그걸
4: 네, 최근
0: 저, 네, 카우치 워십이 어떤 건지는 저는 알거든요. 곡은 잘 모르지만 카우치 워십은 이제 또 한동대학교에 한동대학교 학생들로 좀 중심으로 구성된 이제 찬양팀이고
4: 역시.
0: 여기에 또 이제 객원 보컬로 함께 참여하고 했던 게 이제 홍이상 네, 홍이상님이 좀 참여하고 했던 하지만 어떤 찬양이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 네, 회중 찬양으로 이제 카우치 워십 좀 많이
4: 맞아요.
0: 알려져 있는데
4: 네.
0: 이제 이거 자유의 이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4학년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네, 4892번. 이 찬양 아세요?
3: 예수, 그,
0: 옹기장이.
3: 아,
0: 옹기장이. 예수 닮기를, 그거네.
3: 예수 닮기를,
0: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3: 예수 닮기 원하는 어떤 찬양이에요?
0: 예. 그, 옹기장인데, 예수 닮기 원해. 딱 뭐, 한 걸음 한 걸, 이건지, 아니면,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이렇게 헷갈려요. 엉기장의 어떤 그 찬양 풍은 좀 약간 유사하니까. 예수 닮기 원해.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이 헷갈려요.
4: 오늘 들어볼 찬양이 많네요.
0: 앞부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섯 글자밖에 못 불러드린다는 게 너무 죄송하네요.
3: 네. 예수 닮기 원해.
0: 네, 이 찬양이 옹기장의 대표곡입니다.
3: 네, 아, 그거. 우리가 세상
0: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만으로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3: 아, 믿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0: 앞에만 살짝 단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서가 필요해요, 단서가. 네.
3: 아, 진짜 웃기다.
0: 네. 약간 또 너무 흥분했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0496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아, 네. 우리 또 6학년이신데 힘든 일을 좀 겪으신 것 같아요. 아, 큰아들이 동생 먼저 하는 하늘나라에 보내고 교회를 9년째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컬러링을 어머니의 기도로 해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더 울컥한데요.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걸면 이 컬러링을 듣겠죠? 아, 일하면서 이어폰

0: 네, 꽂으면 상상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1: 이게 어머니의 기도에 땅에 떨어지지 않네. 네. 혹시 이 찬양은 다들 알고 계시죠?
2: 네, 네,
0: 네, 많이 들어봤어요.
1: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참 이 가슴을 어떻게 이게 좀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후벼판다고 할까요?
3: 맞아요.
1: 가슴에 정말 저릿저릿하게 다가오는 그런 고백인 것 같고 네. 또 정말 믿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느껴지게 되는 대목인 것 같고 즉 이 어머니의 기도 이 영상 작업을 혹시 아영자매님께서 하셨을까요?
3: 맞습니다. 네.
1: 아영자매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그 어머니의 기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작업을 또 아영자매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건반 치는이라고 소개하시지만 건반 치고 영상 만들고 이분도 사실은
2: 이제 북장맨이십니다.
1: 네, 북장녀. 북장녀. 북장 네, 맨과 북장 걸 함께
3: 북장걸.
1: 네, 대단한. 아, 지금 0740분님께서 빈자리가 안 느껴지게 열심히 하고 있는 세 분 너무 귀여워. 이제 네 분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네. 6580번님 네. 아영자매님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 기교 없이 부르시는 찬양도 괜찮은데요.
2: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0: 어떡하나 나머지 멤버들 없어도 되겠는데요. 아니, 사랑합니다.
1: 있으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자 빈들의 마른 풀가지 3030번님도 문자 주셨고 도닥도닥 애쓰셨습니다. 9462번님께서 저희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네. 8016번님 문자 소개해 볼까요?
0: 네, 네. 저는 친한 친구 집사님이 불러 주었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이 찬양의 사연을 듣고 있으니까 잊을 수가 없네요. 오늘 유쾌합니다. 주님도 유쾌하실 거예요.
1: 이 찬양은 굉장히 빠르게 부를 때도 있고 느리게 부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숨 맞아요. 쉬는 순간마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고 때로는 또 날마다 네. 숨 쉬는 순간마다 맞아요. 뭐 이렇게
3: 인도자 네. 방향 따라
1: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는
2: 맞아요.
1: 굉장히 좀 신기한 찬양인 것 같아요.
2: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1: 맞아요. 네. 그럼 권균형 선생님 오늘 기분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2: 무조건 신나요.
1: 신나야 돼요?
2: 지금 텐션 올려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3: 오늘 그냥 괜찮은데요? 반대로
2: 이 관계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까 저보고 정 PD님이었나요? 강 PD님이었나요? 저희 가문을 바꾸셔가지고
0: 나이 먹잖아요. 그럼 작은 거에 자꾸 섭섭해져요.
2: 그럼 제가 또 이해해야 나이가 돼요.
1: 자, 예수 담기원의 가사 쓰다가 너무 이제 빵 터졌다고 이제 너무 웃기다고 자, 제가 탁 누르면 이제 바로 나온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곡 불러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건균 형제님 자, 생각에 좀 그 뇌리에 남아 있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저는 아까부터 정했습니다.
1: 어떤 찬양일까요?
2: 바꿨어요. 감사.
1: 전 반대인데요. 전 예수 담기원에 불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2: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한번.
1: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이 찬양이죠.
2: 네.
1: 자, 저는 약간 좀 10월 초순이에 좀 더 이제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 멤버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9월 초에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1부네요 1부 1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오늘 찬양 한마당의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아, 오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름답게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자, 오늘 자, 아영 자매님 어떠셨습니까? 궁금하네요.
1: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제가 목이 다 나갔네요 지금. 아,
2: 어, 그러네요.
1: 목이 잠겼습니다.
0: 할렐루야.
2: 목이 나간다고 처음인 것 같은데.
0: 정말 오늘 큰 역할 하셨습니다 아영 자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권균 형제님 오늘 정말 반가운 손님이었어요.
3: 네. 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닙니다. 살아가겠습니다.
0: 약간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은 좀 동아리방 컨셉이니까 동아리방의 청년부 이제 방인 거예요. 이제 교회 청년부 방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 그 인원분들께서 채워지면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너무 귀한 섬김 감당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또 풍성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건균 형제님과 아영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집사님, 저희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성취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자, 오늘 1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뭐 지금 10시 20분인데 1부의 마지막 곡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도 나름 1부의 마지막 곡인데, 자,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찬양이죠. 네. 옹기장이 선교단의 예수 담기원에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말씀드리신 것처럼 성취입니다. 성취.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샵 9330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랑했더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아멘.
1: 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인사말을 좀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뭐 정말 진심과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길 바라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결코 이제 주눅들지 않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이 있고요.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성취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0340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보내주시면서 이 찬양을 좀 신청해 주셨어요. 앞서서 이제 뭐 많은 찬양들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제 2부의 남은 시간은 신청해 주신 찬양들 풍성하게 함께 나누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찬양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손경민 목사님의 한 사람,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사랑했더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말씀 씨앗 이미지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 말씀을 오늘은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또 견고하게 하루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고 이 찬양을 저희가 좀 읽으면서 좀 끝인사를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께서 한 구절 읽어주시고 제가 한 구절 이렇게 해서 네 구절 읽고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0: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1: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1: 아멘.
0: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들 붙잡고 거룩한 하루를 세워나가시고 또 견고하게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아, 오늘 방송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성취.
1: 네, 샵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

아리스와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식으로 말하면 너희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 되겠죠.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은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된 세상인가? 2장에서 살피고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무장된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로 무장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긴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세상.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된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해야 할 사랑은 그런 식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뭔가?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마저도 이기적으로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희생이 들어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히 여길 거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겠는가? 뭐 신분증 같은 거라도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그것을 증명하겠는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증명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얕은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몸소 실천하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내가 생명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아직 생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15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사랑하면 살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살리게 된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제사장들까지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앉은뱅이가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넣은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가 가득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이유를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놨는데 곧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 때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희생이 담긴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 완고한 제사장들마저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면 사랑하고픈 감정이 우러나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사랑하고픈 감정이 우러나올 때 사랑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면 그 사람도 살릴 뿐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생깁니다. 그게 이로써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즉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이 굳세지고 담대해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은요, 성경 공부할 때보다도 기도할 때보다도 언제 더 이런 확신이 생기냐면 비신자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하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 내가 이런 말도 다 하네? 자신감도 생기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확신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좀 내가 좀 다운됐다 요새 그렇게 생각될 때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전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 사랑하면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나 본인의 유익이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명이란 뭐죠? 명령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명령.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이 뭐라고 해요? 23절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방금 읽은 22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일단 이렇게 내가 유익합니다. 확신도 생기고요. 기도응답도 받고요. 그리고 남도 유익하게 해줘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조차도 이기적으로 해요.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나도 안 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면 세상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것 같죠. 하지만 요한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도 유익을 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게 될 거라고. 20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사는 사람이겠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사는 사람. 바라기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0: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단별 핵심 안건과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4일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70세 정년 폐지와 75세 연장 등 다양한 항존직 정년 연장 헌의안을 다룹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사역자위원회 폐지 안건과 스마트 기기 문서 보기를 대체할 종이문서 제도입을 논의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 고신총회도 목사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경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합신총회는 AI 관련 연구위원회 구성과 함께 여성사역자 지원 및 교회 합병 매뉴얼 제정을 보고합니다. 예장 합신총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의 명칭을 명예 목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 헤비타트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인 202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자원봉사자 125명이 참여해 2층 단독주택 6개 동의 목골조 및 수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오는 11월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6가정에 지원되며 입주 가정이 장기 무이자로 상환하는 건축 원가는 다음 무주택 가정을 위한 회전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마희자 한국헤비타트 이사장은 집을 통해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사역 20주년을 맞아 어제 경기도 여주 마임 비전 빌리지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존순 충신교회 원로 목사의 사역 4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는 지난 20년간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를 통해 신학과 목회 조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시대적 현안에 대처해왔습니다. 센터는 향후 세미나 참석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행 피드백 관리와 함께 평신도가

0: 까지 대상을 확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가 관습적인 예배를 벗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현대자동차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된 중증 장애아동용 특수 유모차 500대를 전국 환아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예수아 씨의 사연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산책은 의료기기 적재가 가능한 특수 유모차를 개발해 미랄 복지재단과 세브란스 병원이 선정한 500가정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국내 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수혜 가정과 함께 걷는 산책 행사를 열 예정이며 유모차 제작사 와이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해외 공장 기부를 포함해 30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아 씨는 병원만 오가는 삶이 아닌 바람과 햇살을 맞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연합개신교회로부터 1678년 제네바 불어 성경을 기증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 표지를 없애고 뒤몽 가문이 대대로 물려 보관해온 희귀 유물입니다. 엠마뉴엘 세이볼트 전 총회장은 이 성경이 양국의 역사와 선교적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손다릭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이사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인내 역사를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 그런데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잘 찾아보렴. 엄마가 어젯밤 미리 넣어두었단다. 딸아이가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준비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딸은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음 날 무엇이 필요한지, 숙제는 무엇인지, 하루의 일들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 같았지만 딸의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정의 문제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의 문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회복의 길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시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와 주세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동 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연결 신원 밝히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참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가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0: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 앞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 생명샘교회 섬기시는 문지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문지용 목사입니다.
0: 네, 많이 선선해지니까 어떠세요?
1: 너무 행복합니다.
0: 더운 여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새벽에 나가면 네. 뭐라도 하나 더 걸치고 그렇죠.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긴팔 옷이 꼭 필요합니다.
1: 그러게요.
0: 네. 네. 목사님 가을에도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샘교회는 앞에 이렇게 뜰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좀 유명한 그런 곳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네. 저희 교회 앞에 좀 잔디밭이 이렇게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네. 아마 가을에 캠핑 위크라고 해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캠핑 위크를 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바베큐도 좀 해먹고 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또 네. 이제 교회 이렇게 함께 오기를 원하는 분들하고 네. 함께 그런 교제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0: 가을 축제가 네.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기대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요즘에 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사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 엎는 사이다를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원래 강한 사람이었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0: 유대인이고 문벌과 학벌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왜 바울이 갑자기 자신은 그러면 이제 밀어내졌고 이제 왜 자신은 약한 자가 됐다고 말하느냐. 결국에는 복음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마 미련하고 약해 보였던 거겠죠. 그런데 바로 그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그 앞쪽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오른손에 아마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또 그다음에 그 소모는 소치는 막대기로 블레셋 철기군을 상대했던 삼갈 이런 선지자가 저 사사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랍비돗의 아내였던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인데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 이미 그 당시에 한 여자 여인이 남자랑 결혼했으면 한 남자의 지배를 받는 여성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에훗이나 삼갈이나 드보라가 단순히 약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지혜가 있고 잘 배우셨고 혹시 조금 잘 사십니까? 그것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약하십니까? 지금 또 형편이 좀 골짜기 같습니까? 그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간직하면서 오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799번 7779번 쓰시는 성도님 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어요. 아드님 명환 형제 또 따님 원희 자매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자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부모님 애타시죠. 네, 아드님 님은 또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또 만나야 될 일을 앞두고 있다고 어머님 혼자 기도하시다가 또 저희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네, 목사님께 연결하겠습니다.
0: 아이고, 네, 이게 좀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자녀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도 참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찌 보면 또 굉장히 큰 아픔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참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 부모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름까지 써주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한 우리 7779번님 우리 부모님 되실 텐데 우리 이 믿음 이 말씀을 향한 믿음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779번님에게 주신 귀한 우리 아드님 우리 따님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명한 형제와 우리 원희 자매님 주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들과 딸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7779번님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의 상급으로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주신 이 아드님과 따님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지금 연락이 되지 않아 정말로 속이 정말 타들어갈 만큼 힘듭니다. 주님 연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연락할 일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연락할 일이 없어도 자주 연락하는 우리 아드님과 따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드님 특별히 이제 40대가 넘어 아버지 하나님

0: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를 그 우리 아드님도 그 자녀를 낳아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멘. 자녀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을 귀한 가정을 경험하는 우리 아드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777 9번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부모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또 기도하면서 키우셨을 이 남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기도한 이후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혹시 명환 형제 또 원희자매 방송을 들으시는 기적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 잘 이해하시고 네, 효자 효녀 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069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호연이 나 호연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우리 그 자녀 있었죠. 나종은 오현정 집사님 가정에 나 호연 소식 전합니다 하셨네요. 우리 호연 군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기억으로 이제 계속 갑작스러운 인지장애와 또 손발이 떨리고 또 수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이 발현해가지고 그때 기도했던 일 생각납니다. 네, 그런데 호연이 소식 전해 오셨어요. 지난 8일간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최종 결과 듣고 앞으로 치료 방향을 확인하게 된다는데요. 네,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 함께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호연이를 키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키워주시고 건강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호연군 혹시 방송 같이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0: 네, 나호현 고1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정말 액티브하게 정말 움직여야 할 그때에 수면장애 또 어떤 몸과 이런 경직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너무 놀라셨고 또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까지 그리고 어떻게 호연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호연이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연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방송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 이 호연이에게 수면장애와 손발 떨림과 또 인지장애와 경직 등의 아버지와의 그런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했음을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또 그런 증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몸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 나종훈 오현정 집사님께서 두려우실 텐데 주님 이 모든 일에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의롭고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모든 형편을 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호연이의 모든 증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밝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도록 역사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완전한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이 건강이 호전되면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연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호연이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려고 이러시는지 오 하나님 호연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도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1: 아멘.
0: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선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하신 목자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상황이 안 좋은 골짜기 같아 보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은 떠나지 않으며 주여 선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 호연이와 호연이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믿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감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호연군 이제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0: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 더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후연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청년으로 멋지게 학업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28분 지나고 있어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세종생명샘교회 섬기시는 문지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3318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회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회사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주시도록 또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 편안하게 열심히 일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우리 사주이신 것도 같고요. 또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요청해 주셔서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네. 아, 참 또 특별한 기도네요. 네. 사실 사업장이면 가정에 버금가는 또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또 관계를 갖는 곳인데 그 사업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회사를 통하여 또 여러 가정들이 사실은 또 생계가 있고 그럴 텐데 그 가정들마다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3318번님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많습니다. 그 직장 동료가 많다는 건 또 거기에 해당하는 가정들도 그 사업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을진데 주님 그 사업장을 복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동료들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 꾸려가는 모든 가정들이 주여 이 회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회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여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리 3318번님의 그 기도처럼 그 기도의 역사가 사업장의 임함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저 잘 되는 회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여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각 가정과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장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성도님 고맙습니다.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셔서 그 회사 참 희망입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간증이 있는 회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5101번입니다. 저희 부강면에 용리 이장님이 계세요 하시면서 부강면 용리 이장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이장님이 초기암을 이제 진단받으시고 치료 중이신데 우리 이장님 치료 잘 돼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죠?
1: 이장님 위해서.
0: 네, 온 동네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부강면 용리에 계신 이장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치료의 은총도 경험하십시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네. 부강면 육리 이장님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네. 우리 마을 식구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참 특별해 보입니다.
0: 아멘.
1: 부강면 육리 이장님 저는 금남면 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웃인데 예. 이 금남면 황룡에 사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강면 육리 이장님을 위해서 또 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이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이 된 줄, 시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강면 육리의 이장님, 암을 발견했습니다.
0: 주님.
1: 초기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여 이 초기의 암이 발견

0: 부강면육리 이장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우리 이장님 혹시 방송 듣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시나요? 궁금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는 정말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부강면 육리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사랑하는 딸,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50번이 넘어가도록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습니다. 지원한 곳에서 속히 응답 오고 재정의 통로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지금 현재 직장에 계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전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과 또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0: 아, 네. 참 취업의 문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렵죠. 아마 우리 우리 청취자의 따님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그래도 벌써 이렇게 50번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의 열매가 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따님의 취업 또 이직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여러 번 정말 많이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따님의 귀한 따님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실로암으로 보내시면 실로암으로 가겠습니다.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 갈 길을 알려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과 왼쪽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을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주관하심에 의지하오니 주여 길을 보여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혹시 앞에 정말로 높고 높은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그 담을 돌파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또한 그래서 그 취업을 통하여 재정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재정에 아버지 하나님 압박이 있을 때 그 압박에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모든 재정을 틀어주고 계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의 기다림이 지금의 인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왕이시며 주님이시라고 하는 귀한 간증을 아버지 하나님 얻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따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0여 번이 넘도록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분에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548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 위암, 대장암, 당뇨, 혈압. 참 많은 겹친 질병으로 1년 9개월째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이제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함께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면 앞으로 헌신의 삶을 살다가 주의 부르심 받고 싶습니다 하신 귀한 남편의 마음, 또 이를 위해서 간호하고 또 섬기는 아내의 마음을 함께 저희에게 보내셨어요. 모든 죄와 허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성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신 아내 되시는 참 거룩한 아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부탁드려요.
0: 네. 아이고, 이 성인병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겹치셨네요. 1년 9개월 입원이시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광야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0: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1548번님의 남편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명을 올려드립니다. 위암, 대장암, 당뇨, 혈압, 그리고 지금 폐렴까지.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1548번님의 남편분,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1: 아멘.
0: 주여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주를 향하여 헌신의 삶을 살다가 오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1: 아멘.
0: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주님, 회개하는 영혼이, 회개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주님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아내분이 정말로 모든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하기를 구하며
1: 아멘.
0: 주여 다시 한번 성결케 되기를 간구하여 싸우니
1: 아멘.
0: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그 육체를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품어 싸우니 그 비전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 되도록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다 소중한 것을 향한 주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 아내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고요. 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남편분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안고 기도했습니다. 네, 5411번입니다. 5411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큰아들 영화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홍성준 감독님이세요. 먼저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번에 지원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네요. 이제 매진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잘 완성하여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큰 열매로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하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먼저 영혼 구원과 또 삶의 이제 윤택함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요. 어머님 같이 기도하시죠. 네.
0: 아, 네. 요즘에 참 이 문화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참 됩니다. 세상 문화가 자꾸 하나님을 가리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러한 일에 우리 5411번님의 큰아드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5411번님의 큰아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홍성준 감독님, 주님 영화 감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나리오 공모전에 아버지하며 공모에 그 응모를 하였습니다. 주님, 그 공모한 그 시나리오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또 채택되고 합격돼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5411번님 그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기는 먼저 아들의 영혼, 우리
1: 아멘.
0: 홍 감독님의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1: 아멘.
0: 중생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거듭나요.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그 문화의 일, 영화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홍 감독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 하나님, 우리 홍 감독님이 주여 정말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오 하나님 이 영화 감독의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를 향하여 주의 품에 뛰어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 감독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감독님 참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귀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앉히신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0: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문화사역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어머님 함께 기도하셔서 어머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1시 43분 40초 향하고 있네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좋은 소식 보내오셨어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암 수술 잘 마쳤습니다. 추적 관찰 결과도 이상 없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또 소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정기검사 좋은 결과 나오고 또 이제 생계를 위한 길도 인도해 주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학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신 우리 성도님 수술 전에 기도 함께 드렸던 성도님 이세요. 네,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십니다.
1: 네, 이렇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은혜는 받아 누린다. 받아 누리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런데 사실은 은혜는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지킬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의 기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암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심지어는 추적관찰 결과도 이상 없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주여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받아 누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지켜가는 우리 이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은혜를 치열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지켜갈 때 앞으로 예정된 정기검사에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지켜갈 때 생계를 위한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은혜를 치열하게 지켜갈 때 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학업을 잘 이루어갈 줄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지키는 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지켜가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성도님 마지막까지 완치되는 은혜로 치료 잘 받으시고요. 이제 건강 되찾으셔서 이제 생업을 위해서도 또 매진해 주십시오.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걱정 마시고요.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6748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입니다. 척추 측만증을 약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요.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약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또 사랑하는 아들 84년생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현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는 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두 가지 기도로 찾아오신 우리 6748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함께 기도하시죠.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네, 척추 측만증 아마 이제 이렇게 나이도 조금 있으셔서 그런 증세가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또 진짜 나이를 고려해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위해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6748번님 우리 남편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척추 측만증으로 지금 아마 고통을 겪고 있고 통증이 있을 텐데 또 일상이 아버지님 좀 불편하실 텐데 주님 지금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수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술되지 않고도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약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아버지 그 약에 입히셔서 주님 약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며 그 치료를 통하여 우리 남편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트랙 위를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 아드님 우리 84년생 된 아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혼인의 아버지 하나님 이르지 못했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의 그 어머님의 기도처럼 현숙하고 신실한 믿음.

0: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선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드님이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귀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브리스가와 아귤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우리 남편 되시는 선생님 치료 잘 받으시고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 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도록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시 49분 지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2890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두 자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달라 하시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두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는 반주자로 하나는 또 노래하는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어머님의 거룩한 기도입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연결합니다.
2: 네, 우리 2890번님 우리 여기도 이제 우리 남편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이즈로 또 하나님의 스피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890번님 우리 남편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이제 나이를 더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아직은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주님 우리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조금씩 힘을 잃을수록 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그 인생의 트랙을 뛰는 우리 2890번님 남편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그리고 그 남편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열정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님 정말로 도전하시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오 주여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함에 물들기 전에 또한 세상의 어떠함에 압박당하기 전에 주. 세상의 어떠함에 아버지 하나님 그 도전 앞에 함몰되기 전에 주.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멘. 우리 두 자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현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내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자녀분이 평생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가정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두 자녀 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장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 이 시간 또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생명샘교회 섬기시는 문지웅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오후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2: 네, 우리 화이팅 하시고 우리 네.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1: 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한마디 응원해 주신다면요.
2: 네, 지금 여러분 혹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우리 선하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더 놀라운 길을 이미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간직하시면서 오후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은 부활을 동반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총 5년 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나죠. 에베소 사역은 대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끝자락에서 이상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됐는가 의아해했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대형교회 짓고 누리지 말라. 너는 사명자다. 사명지로 가라. 하나님이 몰아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가라. 사명지로 가라. 이 메시지를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케도냐로 떠난 바울은 이제 거기서 육체적인 위협, 유대인들의 그 암살기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 바울에 대한 이 가슴 찢어지게 만드는 가슴 아픈 방문, 그리고 이 사분오열된 교회의 분열, 바울의 사도권 의심, 교회 안의 윤리의 비도덕적 윤리, 이런 것들이 만연된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마음껏 가슴 앓이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검증해 본 것처럼 바울의 그 사역의 현지는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 교회의 번영까지 결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동반했고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성장과 성숙과 번영의 선물을 받았다면 고난의 하이라이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활을 동반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게 시작절은 7절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두 가지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인데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이 첫날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일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킨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주일날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를 지킨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 영이 이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영이 통치하시고 영이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끝날을 지키는 거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첫날을 지키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전통은 성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건.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의롭다는 증거를 통해 부활하셨다는 두 가지. 이것을 우리는 귀로만 경험하는 이 단조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잖아요. 말씀은 귀로만 듣지만 성만찬은 입으로 경험해요. 그러므로 온 몸으로 신진대사를 합니다. 대사운동을 통해서 내 온 몸을 적시는 거예요. 영양분은 뇌세포까지 모든 발끝까지 다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배설물은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온몸을 타고 경험시키는 거, 이게 성만찬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개신교는 성만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경시돼서 이제 성만찬 의식을 좀 줄이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하다 보니까 이 성만찬이 약해진 거예요. 아, 지난주에 성만찬 메시지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주에 성만찬 메시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성만찬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경험시키는 이 성만찬. 이게 초대교회의 두 번째 전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역으로 걸어서 도보로 빌립보를 향해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드로아 항구로 와서 드로아 교회에 도착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가진 7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헌금을 들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따라 설교가 길었습니다.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밤이 지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예배를 참여했던 유두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예배를 왔더니 예배당에 사람이 빼곡한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창문이 열렸고 저 3층 루에 창문이 열려있는데 거기에 걸터 앉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유두보가 그 창틀에 한쪽 다리는 밖으로 한쪽 다리는 안쪽으로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참 묘하죠. 그 분위기 자체가 등은 여기저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타오르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몸은 하루 종일 노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함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한두 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내일 떠나야 하니까 그 사정도 있습니다. 내일 떠나야 하니까 저들에게 뭔가의 꼴을 먹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두보가 졸음에 빠지는데 죽어 잔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막 불러도 몰라요. 와서 만지고 때려야 비로소 깰 때가 있어요. 죽어 자는데 이 유두보가 3층 그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오해하는 점과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이 두 가지 오해를 풀면서 오늘 말씀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유두보가 왜 죽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지각했기 때문이다. 왜 창가에 앉았을까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아, 여기 앉을 자리가 많은데 굳이 창가에 갔다면 이는 불량한 자죠. 그러나 사람이 앉을 자리가 너무 없어서 거기에 앉았다면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된 거거든요. 앉을 자리가 많은데 굳이 창가에 갔다면 이는 불량하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불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정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떨어진 이유는 지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지각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지각한 사람들이 문이 닫힌 이후에 매달린 개미떼처럼 매달린 사람들을 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각한 사람들이거든요. 문은 이미 닫혔는데 나는 그건 문을 열어달라고 거기에 매달려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지각이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두보를 지각 때문에 죽었다고 매도한다는 것은 이건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유두보는 지각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졸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줍니다. 교회 소식을 해도 졸아요. 찬송할 때도 줍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주는 사람한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분필도 막 던지고요. 휴지도 던지고 손수건도 던집니다. 이거 내도 한다는 거예요. 여두근은 졸아서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더 그 숭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존다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문제가 될 거지만 이 졸음, 저는 교회에 와서 조는 분들이 차라리 고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믿음의 정의는 어떤 공로가 아니며 어떤 업적이 아니고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은 태도요. 믿음은 방향이기 때문에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방향이고 진정한 믿음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태도. 난 그래도 교회 와야 해. 나는 교회에 와야 내가 믿는 자요. 내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신앙 고백은 여기 온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이건 태도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교회에 가야 말씀 들을 수 있어. 교회에 가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건 방향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은 여전히 약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또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유두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졸음 때문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는 것과 집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집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것이 불신앙이라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조는 것은 차라리 믿음이라. 어떤 분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을 들으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이런 핑계까지 대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온 이 자체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오신 것이 당신은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두뇌 활동이 둔해진 노령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혼미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놓고 왜 예수 똑똑하게 믿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실 그 하나님이라면 저부터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난 교회에 오는 것이 내 신분이며 난 하나님의 자녀야. 방향이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유두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유두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해석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지만 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나중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사한 증거는 분명하게 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학적 해석이겠죠. 지금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으니 분명히 유두구는 기절한 거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일으켜 세웠더니 죽었는지라. 일으켜 세웠더니 죽었는지라.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두근은 죽은 거였어요. 유두근은 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두근은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굴까요?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충분한 사회적, 객관적인 의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이건 전문적인 선언입니다. 일으켰더니 죽었는지라. 분명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사건을 통해서 그가 지각했기 때문에 죽었고 그가 졸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상식적인 이 해석이 아니라 기절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폭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상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두근은 왜 죽었을까요?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루아 교회가 있었어요. 드루아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없었지만 일찍이 바울이 에베소 옆에서 복음을 제자들을 세워가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드루아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드루아 교회는 심약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기근이 임한 것처럼 중근동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기근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단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들이 유혹했습니다. 그들에게 노출된 이 드로아 성도들은 언제 끌려갈까? 언제 어떤 손실이 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심약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내 사업이 무너지면 어쩌지?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떠지? 이런 정도 이 작은 어떤 것들에 벌벌 떠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상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시 거두어 가실 전능자, 전지하신, 편지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일희일비하고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처럼 곡해하고 의아하며 심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유도부가 죽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깜짝 놀랐죠. 예배드리다 사람 죽었으니까요. 우리로 대입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일이냐고요.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드로아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드로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었구나. 완전하게 의학적으로 죽은 이 유도구를 살리는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유대교의 박해, 그렇다면 로마의 박해, 그들의 칼과 창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내가 담대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살아있을 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구나. 드로아 성도들은요, 심약했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어른의 신앙으로, 어미와 아비의 신앙으로 이제 엄청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가 보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두고 이 한 사람을 통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기폭제가 되고 보약이 되고 저들의 신앙에 기력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보약같이 힘을 내주는 그 엄청난 기폭제, 이게 유두구의 죽음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죽음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목자였어요. 유능한 명의같이 많은 이 배우는 의학도들은 뭔가 환자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초급하고 너무너무 비상처럼 대하지만 능력 있고 유능한 의사는 천천히 여유가 있습니다. 의연합니다. 능숙합니다. 바울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두구의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였을까? 교회의 성서적인 배경으로 보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에게,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에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어떤 딸에게 엎어져서 뭔가를 했더니 그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바울은 이 성서적 전통을 가지고 목자의 비밀 가슴을 폭로합니다. 목자의 비밀 가슴, 한 영혼 살려보려고 그렇게 눈물을 쏟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이 바울의 목자의 가슴, 선한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영혼을 살려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 심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정지 기간, 누구가 방치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죽는 건데 좋은 이웃을 만나서 그 심정지 상태에 골든타임에 누군가가 접근하여 심장을 압박하고 가슴을 압박하고 그리고 입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공호흡을 하면 그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전 이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바울의 가슴에는 산소만 있지 않다. 바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다. 죽어도 사는 영, 거룩한 영, 그 영이 바울의 가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단순한 산소만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영, 그걸 이 아이에게 품어주리라. 입에다 대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살기만을 원하여 간절히 불어넣었더니 부활의 생기가 유두부 속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떡을 같이 나눴어요. 죽기 직전처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활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 밖에서 죽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합한 우리의 비유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야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시집. 한 나그네가 천길 만길 내려다만 봐도 섬뜩하고 아지랑이 같은 그런 엄청난 벼랑 끝에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m 밖에서 나를 밀어냅니다. 왜 밀어내실까? 왜 나를 밀어내실까?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자꾸 밀어내니 나도 모르게 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10m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등을 밀어냅니다. 왠지 모르게 밀리는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나? 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밀지 않아 어느새 1m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등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 미실까? 이쯤 하다가 그만두실 텐데 왜 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밀어내실까? 벼랑 끝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벼랑 끝으로 밀어내셨네. 그때서야 나는 알았네. 내 양 어깨에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한비아의 시심을 해석하고 싶어요. 한비아는 우리의 광야, 이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돕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밖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평지에서 돕는 하나님이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분인 것은 까마득히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신다. 왜 삶의 자리에만 두지 않으시고 왜 나를 성공의 자리에만 두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건강의 자리에만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건강을 잃게 하고 왜 생명을 잃게 하고 왜 죽음으로 나를 몰아내는지 나는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성경에서 읽은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밀어서 죽음으로 밀어낸다. 난 그때서야 알았다. 내게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 시심은, 날개는 나는 벼랑 끝은 죽음이요 날개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호비작호비작 돕는 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올 거예요. 죽음이 멀다 싶어서 남의 죽음처럼 여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우리 가족들이 볼 거예요. 죽음아 와라. 내게는 영적 부활의 날개가 나를 펼치고 죽음의 나랑볕으로 나를 천길만길 떨어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를 받아내실 거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운을 내 속에 들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직면하는 그날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고 신앙해요. 하나님 그분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그분을 깨워드리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연지기, 옳고 바르고 큰 그 가슴이 내 속에 빵빵하게 채워지는 이 호연지기는 생명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품은 자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호연지기가 될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째째한 삶을 살아가지 말자.
담대하라.

0: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죽음까지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거다, 내 하나님이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날갯짓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대전 신성동 높은 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죠. 감사할 때, 복을 넘겨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 그 복을 세워봅시다.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의 복, 이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마이너 VWV 1043번의 1악장 비바체 함께 하시겠습니다. 루체른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마이너 BWV 1043번의 1악장 비바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작품 준비했습니다. 낭만시대가 무르익을수록 이제 그 산업혁명의 역파로 각 가정에 피아노가 참 많이 보급되고 또 소규모 음악회가 많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연주되어야 할 작품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이 투 피아노 작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론도 D메이저 작품 번호 608번 준비했습니다. 존 험프리와 로버트 마크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투 피아노 론도 D메이저 작품번호 608번 주안 홈프리와 로버트 마크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작품인데요.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수인 작곡의 아름다운 한국가곡 내 맘의 강물, 테너 서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길거리 매대에 QR코드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고 물건값을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데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또 평성과 신의주, 남포 같은 주요 도시와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죠.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와 버스, 평양 지하철 요금도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낼 수가 있고요. 전화비와 전기요금, 식당 예약과 송금에도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북한 전역에서 흔하게 쓰이는 풍경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자지갑을 사용하면 이 현금과 외화를 일단 전자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 결제 내역이 더 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겼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북한 주민을 더 촘촘히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합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북한의 휴대폰, 북한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속속들이 더 깊이 있게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저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듣고 계신 6089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가운데 듣고 있는 우리 1419님, 양평에서도 인천, 이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분 있으시고요. 포항에서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줄 함께 해주셨어요. 새싹회원도 오셨어요. 속히 자유와 평화,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과 중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었던 그 대붕운동이 있었던 평양 땅에 다시금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을 여러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986님, 조금 전에 이 새싹회원 청취자분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어서 통일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256님, 날마다 소망하셨다면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 출석 인사를 남겨주셨었겠죠? 선물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8256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함께 드려보고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완전한 때고 완전한 방법인 줄을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있던 미스바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셨을 텐데 OFP데이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아주실 거죠. 출석 인사로 먼저 한 줄 한 줄 나눠주시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축하 사연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의 오 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봅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부천에서 오신 8865님, 전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2483님, 처음 방문합니다 하셨던 우리 새싹회원이신 0660님도 한 뼘 차이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웃, 형제, 자매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휴대폰 사용률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요. 이동통신망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북한의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 회선수를, 그러니까 가입수를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10%, 2번 약 25%, 3번 약 50%.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제 했던 뭐 7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국의 휴대폰은 몰래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10명 중에 몇 명이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1번 10명 중에 1명이다 10%, 2번 4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25%, 3번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국가를 가면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더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국한돼 있는 이 휴대폰인데 언젠가는 이 휴대폰에 극동방송의 어플이 깔리고 성경 어플이 깔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문제 참여해주세요. 10%일까요? 25%일까요? 50%일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번도 많이 나오고요. 2번도 나오네요. 10명 중 1명이겠죠, 당연히 하신 분도 있으시고 4명 중 한 분인 25%일 것 같아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일단 3번은 없네요. QR코드를 직접 이렇게 찍고 결제를 하고 좀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QR코드 전자결제가 생겼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너무 비싸고 구입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루속히 그곳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못 사니

저도 언젠가는 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기도합니다 하셨던 5632님도 계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멍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며,

0: 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1: 네, 그 납 때문에 동 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덜릴 수 없게끔 이렇게.
0: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 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네.
0: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맞죠.
0: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0: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1: 네.
0: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1: 네. 저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죠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1: 네.
0: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1: 네.
0: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1: 네.
0: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1: 네.
0: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0: 아.
1: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럼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0: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네.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아,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네. 병원 가야 되고 배가 부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네.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용도책의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를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1: 네.
0: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1: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네.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1: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자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양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아.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0: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신청 찬송이었던 우리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를 나눠줬던 형제님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258님은 부산에서 이동하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저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시면서 성경대로 만든 북한의 정책들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더 또렷해지는 OFP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뼘 차이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선물 소개를 하면서 정답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수를 인구수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지 10%일지 25%일지 50%일지 10명 중에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입했을지 4명 중에 1명꼴일지 2명 중에 1명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어서 중간으로 찍습니다 하셨던 8942님, 25%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 잘 찍으셨어요. 정답은 2번 25%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여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4명 중 1명꼴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대폰을 2대, 3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에서도 한 사람이 뭐 2대, 3대, 뭐 4대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수를 봤을 때 북한의 인구 2,60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5% 수준의 휴대폰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 한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4명 중 1명꼴의 25%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휴대전화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뭘 검색하고 뭐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이것저것 검색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전혀 검색할 수가 없죠. 통제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화만, 문자만, 사진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얼른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선, 우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극동방송이 있어서 은혜 가득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5378님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1번일 것 같았는데 2번이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웹피데이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경로로 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얼른 5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처럼,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통제가 아닌 복음의 통로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후에 선정해서 개별 연락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OAP데이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그리고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민숙이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거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 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마트에 갈 때 또 시장에 갈 때 딱 이것만 사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요. 필요한 거는 뭐 우유 하나 휴지 하나 정도였는데 계산대 앞에 서보면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한 경우 다들 있으셨죠? 분명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지나가다 눈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할인한다는 말에 하나 더 담게 되고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또 하나를 담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는 정말 장바구니가 묵직해진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참 비슷해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걱정을 담고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도 담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 그때 왜 그랬지 하는 후회까지 다시 꺼내서 굳이 또 담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둘 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려놓아도 될 것까지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부담, 그런 무게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들고 갈 것과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을 구별하는 그 믿음일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이 오후를 보내고 계시면서 마음의 장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살며시 내려놓고 가셔야죠.

네, 기쁨 함께 은혜 듣기 2시의 기쁨 듣기 최정민입니다. 그렇죠. 마트에 갈 때 그럴 때 있죠. 장 볼 때 시장에서. 이것만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물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나가다 눈에 들어와서 담은 것도 있고 할인한다는 얘기에 달려가서 하나 잡은 것도 있고 언젠가 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담았던 것도 있죠. 네, 근데 뭐 마트의 물품이야 그렇게 사고 또 써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그런 근심, 걱정, 고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 마음에 담는 것 같아요. 언젠가 겪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 내일의 근심, 걱정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말씀처럼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산에서 함께 하시는 5223번이 제일 먼저 역시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명절 선물 세트 주문하러 마트 가신다는 2607번님, 필요한 것만 담으십시오. 물론 이제 회사 거라 필요한 것만 담으시겠지만, 네,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자, 9191번님.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기대한다고 벌써 성은 씨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셨네요. 지난주 한 주 성은 씨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시작하면서 저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성은 씨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1648번님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자, 성은 씨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네요. 9507번님. 아직 성은 씨 인사도 안 했는데

천상의 목소리 기대한다고, 네, 천사 찬양 기대한다고 오셨는데, 그래요. 자, 오늘 박성은 씨와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신청곡을 또 부르는 날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했을 때 그때 문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다 못 불렀잖아요. 지금부터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보내시는 것들은 먼저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자, 우리가 걱정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팀룩 워십, 너 두려워 말라.

0: 네, 함께 하신 찬양 팀르워십의 찬양이었죠.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 듣고 왔습니다. 자, 2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청주와 충주에서는 104.7로 또 대전과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기는 극동방송. 네, 24시간 복음만 전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저희가 진행자들이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우연히 채널을 마치시다가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모르고 듣는 분들이 정말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 방송을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2시부터 3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2시의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사역자 이분과 함께하죠. 박상훈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야, 정말 그 성은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근데 저는 성은 씨가 갖고 있는 이 밝은 기분, 기운도 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 전에 성은 씨가 들어오기 전에 저 공개월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영성이 저희에게도 전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아, 정말 저기서 맨날 하루 종일 안 하다가 저기서 잠깐 기도하고 오는데 이게 또
0: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는 거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저도 그 모습을 보는 거고요. 아. 자, 오늘 첫 곡으로 나눈 곡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1631번님.
1: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가사가 가슴을 울립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잊고 지낼 때가 많네요. 맞습니다. 우리 2시의 기쁨 청취자님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0: 아멘. 와, 아멘. 아멘. 성은 씨도 이 첫 찬양 되게 좋아하시는 찬양이라면서요?
1: 네. 저도 몰랐던 찬양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옛날 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0: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1: 네. 그래서 여보 너무 좀 이게 좀 너무 신곡이 아닌가 이랬는데 딱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듣고 이 찬양 들으면서 좀 많이 묵상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분도 그래서 그런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네. 잊고 지낼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뭐 잘 아는 하늘 소망이라는 곡도 있지만 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면 사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크게 막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크게 없을 텐데
1: 맞습니다.
0: 그게 잘 안 돼요.
1: 안 됩니다.
0: 아유, 참 공감되는 얘기. 자, 2753번님도 이거 보세요. 또 기대하고 들어오셨잖아요.
1: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찬양하실 때 실망 1도 없이 찬양사역자님께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0: 네.
1: 와, 감사합니다.
0: 그럼요. 아이 참 정말로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성은 씨의 영성과 또 실력과 네,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면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충만이라는 곡을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뭐 저희가 몇 번 부르긴 했는데
1: 네. 와, 엄청 빨리 신청을 해주셨어요.
0: 그러니까.
1: 와. 네, 빠른, 충만.
0: 예, 꼭 한번 듣고 싶어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물정 9330번으로 또 성은 씨와 같이 부르고 싶은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충만이라는 찬양부터 같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0: 아멘.
1: 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맞습니다.
1: 난 예수로 충만하네.
0: 네.
1: 정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실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자꾸 다른 걸 채워넣는 그게 문제인 거지.
0: 아, 맞아요. 아. 참 예수님보다 자꾸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1: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듣는 그곳에서의 또 은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성은 씨가 부르는 걸 또 제가 이제 헤드폰으로 스튜디오에서 네. 듣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0: 아니, 감사합니다.
1: 뭐, 성은 씨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실력적인 것도 있지만, 와, 이 찬양이 주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0: 그럼요.
1: 부르는 입장도 똑같죠, 그렇죠?
0: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이제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찬양을 보내주실지, 저에게 주는 은혜가 뭘지를 항상 같이 기도하는데,
1: 네.
0: 이렇게 부르면서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예. 이렇게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피디님도 같이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1: 우리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 마음 같지 않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렇죠?
0: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요.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 샵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1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 자, 화요일은 여러분들께 라이브 찬양으로

0: 함께하고 있는 날이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5811번님 보내시면서 신청곡은 약한 나로 강하게 보내주셨네요. 유찬양.
1: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 제가 좀 약간 스타일이 옛날 찬양, 좀 강력한 찬양 이런 걸 좋아해서 너무 저랑 결이 맞으시는 분이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이 찬양이 그 영동제일교회 그 예전에 그 스카프라는 목사님 있던
1: 네.
0: 네. 그 느낌 알죠?
1: 네.
0: 그때 그 느낌. 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또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 그 사이 여러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또 부르고 싶은,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시죠.

0: 아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1: 아멘.
0: 야, 일곱 글자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덟 글자군요. 이 말이 이렇게 멋있는 말일까요?
1: 네.
0: 야.
1: 사실 진짜 기독교의 완성이잖아요.
0: 그렇죠.
1: 아, 진짜.
0: 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1: 네.
0: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 네.
0: 다시 사신.
1: 네.
0: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1: 맞습니다.
0: 야, 참. 이 찬양을 저도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지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오늘 왔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 자, 9398번님.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너무 좋습니다.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507번님. 아멘.
1: 아멘.
0: 네. 그래요. 뭐 바쁘시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3895번님.
1: 라이브로 실시간 들으니 피로가 싹 풀립니다. 일하고 와서 늦은 점심 먹으며 질청합니다. 내 주의 강가로 신청합니다.
0: 네.
1: 아, 수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기도인도 전 부르셨을 때 반한 곡이에요.
0: 오.
1: 그때는 이 곡을 처음 접했다고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0: 아시죠? 내 주의 은혜가.
1: 네.
0: 아,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1: 네.
0: 그래,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어디로요? 그렇죠. 샵 9330입니다. 샵 9330.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과 9330을 입력하시고 저희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정보 이용 없이 보낼 수가 있으시고, 문자로 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5973번님.
1: 아멘입니다.
0: 네, 5811번님도.
1: 아멘. 섬세하면서도 강하게 부르시는 찬양 너무 감동입니다.
0: 맞아요. 성은 씨가 소프라노인데
1: 네.
0: 늘 말씀드리지만 저음부도 참 좋아요. 너무
1: 감사합니다.
0: 좋아요. 네. 자, 그리고 9398번님.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고, 4489번님은
1: 아이 데리러 가기 전에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십니다.
0: 아,
1: 아,
0: 그렇죠.
1: 저도 이거 끝나고 아이 데리러 갑니다.
0: 공감하시죠? 예. 아이 데리러 가기 전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1: 그럼요.
0: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몸도 준비해야 되고. 아, 참. 이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감정적이게 됩니다. 아,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듣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한곡 해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기쁜 마음을 얻게.

0: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정말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1: 아멘.
0: 어제 저희가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코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그걸 듣는 시간이거든요.
1: 네.
0: 어제 전화 연결되셨던 분이 참 재미난 분이었어요. 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세상 종교는 다 해봤던 사람이래요. 정말 다 해봤대.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랬던 분이 자녀가 사춘기가 오니까 그 모든 자기가 믿었던 그 어떤 걸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님이, 가족의
1: 네.
0: 형님이
1: 네.
0: 교회에 보내면 애 사춘기가 해결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1: 우와.
0: 그 자녀를 교회에 보낸 거예요.
1: 와, 해결이 되셨나요?
0: 100%.
1: 우와.
0: 완전 해결이 되고 그걸 보고 이분이 이제까지 자기가 40년 넘게 신봉하던 것들 다 버리고.
1: 와, 가짜다.
0: 네. 아, 정말.
1: 와.
0: 이렇게 돌아오셔서 제가 어제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정말로 세상 종교 다 뭐 천지신명 다 섬기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 이전 것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 뭐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1: 그쵸. 네,
0: 비교할 수 없다.
1: 정답이죠. 비교할 수 없다.
0: 네,
1: 어딜 감히 하나님께?
0: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1: 아멘.
0: 네. 오직 예수의 이름만.
1: 아멘.
0: 이 땅에 소망되신 게 맞죠?
1: 아멘, 아멘.
0: 네.
1: 참 이게 살아있고 죽고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0: 맞아요.
1: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0: 아멘.
1: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네.
0: 정말로 이 땅을 만드신 분 한 분. 네. 그분이 어제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수많은 신들을 섬겨봤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나니까 신은 한 분이래요.
1: 와.
0: 유일신.
1: 아멘. 네.
0: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1: 제일 귀한 걸. 와. 아멘, 아멘.
0: 아, 자, 0109번이 또 문자를 주셨는데, 자, 소개 좀 해드리죠.
1: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이 분명 일반적이지 않고 은혜로운데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의 신청 찬양을 듣는 것도 은혜일 듯하여 신청 없이 잠잠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평안하세요.
0: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고 복음 전하시는 분이에요. 네, 택시 안에서 그 쌀과자로 전도하시는 그
1: 우와.
0: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1: 아우, 멋지십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713번이 문자도 좀 소개해드리죠.
1: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요. 신청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며 의사의 숨소리 하나에 말 한마디.

0: 예, 천국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1: 아이고.
0: 병원을 나오는 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던가.
1: 네.
0: 아, 생각했습니다.
1: 요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0: 맞아요.
1: 특히 이제 그 암이 의심이 된다 해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그리고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그 5년이 지나고 이제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들으러 가는 날. 그 여러 날들에 얼마나 많이 그 간절해지는지 저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께 의지하셨겠습니까? 네. 그렇죠?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 그런데 이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저도 이 찬양을 잘 모르겠네요.
0: 저도 처음 봅니다.
1: 아하.
0: 내 삶을 주님께 주께 드리며 살아요.
1: 저희가 이 찬양을 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직 내공의 깊이가 아직 조금 얕습니다.
1: 7691번님은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문자를 삶을 나눠주신 건지 곡을 제목으로 해주신 건지 아직은 잘 모르는 문자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상도 나눠주셔도 되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2713번님 또 병환 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0: 네,
1: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이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0: 아멘.
1: 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0: 아멘.
1: 정말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0: 아멘.
1: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 또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백부장의 종, 왕의 신하의 아들,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등.
1: 와, 정말 많네요.
0: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

0: 사람들의 질병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
1: 있습니다.
0: 네, 네. 다 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어디일지라도 그분은 하십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 그렇게 그분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겠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찬양으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아멘. 이 방송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성은 씨가 방송하는 이 스튜디오를 보신 적이 없으니 어떤 모양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그렇게 각자 형편을 다 모르지만 좀 전에 불렀던 이찬의 가사처럼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겁니다.
1: 아멘.
0: 네. 자, 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9187번님께서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네요.
1: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형제자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시켜주세요. 하면서 친정어머니 우리 최영자님 82세시라고 마음 지켜주세요. 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네. 우리 시어머님 87세 김용자님이신데 아프지 않고 여생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0: 야, 참 멋진 딸이자 멋진 며느리예요.
1: 네.
0: 친정엄마, 시엄마 다 놓치지 않고.
1: 와, 와 정말 멋있으십니다.
0: 그러니까요. 참. 3832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가 마음에 깊이 받았습니다.
0: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전파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정말. 성은 씨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여러분들께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187과 비슷한 9137번님도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1: 아, 교회 집사님 딸이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골절돼서 수술받았고 이마도 외상이 조금 있는데 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을 못해 MRI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치료의 주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0: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9137번님의 교회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저희는 뭐 성함도 모르지만 지금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그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걱정인데 또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0: 네, 자, 찬양을 한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아, 참, 오래된 곡인데도 여전히 어제 불렀던 그 찬양처럼
1: 네.
0: 우리 마음에 다가와 있는. 네, 정말로 이 찬양은요, 그 예전에 교회 형들 누나들이랑 피아노 앞에서 기타 앞에서 저 불렀던. 네, 왜 웃죠?
1: 마치 약간 좀, 아니, 약간 그, 약간 비바람이 치던 약간
0: 그렇지,
1: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
0: 그럼,
1: 들어서.
0: 맞아요. 딱 그, 근데 그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거 부르고 오면 한곡 마지막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청곡은 여러분들의 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한 곡만 부를 수 있겠습니다.

0: 주님께서 성은 씨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성은 씨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저는 대답하기보다는 엄청 울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차마 대답을 또렷하게 할 수 있을까? 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울면 그 마음을 주님이 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0: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 시기에는 이 상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주님이 나에게 시몬과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네. 선뜻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 내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도 아시죠? 그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신청곡 중에 마지막 신청하신 곡 중에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1: 네. 네.
0: 찬양도 너무너무 좋은 찬양. 정말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자, 이 곡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1번님의 신청곡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자,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참 아쉽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나요? 참 신기하게 정말 빨리 가요. 네. 자, 이 곡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성은 씨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성은 씨 위해서 여러분들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거, 네,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성은 씨도 이 방송을 마치면 아이들을 또 보러 갑니다.
1: 하원시키러 갑니다.
0: 그래요. 아이들, 보면서 또 실족하지 않도록.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네 궁금한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일단은 서울 경기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새끼라가 안 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외 지역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여전히 새끼라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 펼쳐질 텐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그럼요. 목사님 마이크는 그리고 제 거나 안꼈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또
1: 퀴즈만 나가
0: 퀴즈만 나갔습니다. 아,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 그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시간에 방학 무교생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 정답 문자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이제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또 좋은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이제 꽁트 또 오늘 펼쳐질 텐데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0: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 네. 저희가 축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자창이 바뀌었습니다. 문자창 지금 이제 문자 보내실 분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이제부터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50원 단문 문자 100원에 장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고 혹시 핸드폰에 이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지금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는 무료로 여러분께서 바로 보내주시면 또 이게 문자창으로 네. 오게 돼 있습니다.
1: 어떤 분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제 네. 극동방송 앱으로 드니 좀 낯설지만 적응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 고맙습니다.
1: 이제 그래도 이렇게 찾아 들어와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어, 춘천에서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익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전주에서 듣고 네. 계시고 자, 보물은 숨겨져 있는 거니까 시그널에 퀴즈만 들려도 됩니다. 라고. 아, 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네, 하시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고현 집사님이 네. 또 일주일 내내 또 밤을 새가면서 머리를 싸매고 대본을 만드신.
1: 기가 막혀요.
0: 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뚝딱 만드셨을 수 있는데 오늘의 제목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오늘의
2: 자,
0: 제목.
2: 오늘의 꽁트는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네. 도둑놈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아, 도둑놈 버전. 네. 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꽁트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꽁트 끝나고 나서 바로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러분께서 아, 이게 정답 같다 하시는 분 샵 9110번으로 정답 주시되 내가 교회를 현재 쉬고 있다 하는 분

0: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 몇 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좋고 무교 이렇게 방학이나 무교 적어주시면 좋고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 오늘의 인물 오늘 여호수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그다음에 한 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 나와요. 잘 듣고 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꽁트 출발합니다.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엔 여리고성도 가볍게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아이송한테 털리다니. 전사자 36명.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멘붕 와서 머리털 다 뽑히게 생겼다고요. 하나님.
2: 여호수아야, 땅바닥에서 징징대지 말고 당장 일어나거라. 너희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야. 백성 중에 손기술 좋은 영적 도둑놈이 하나 껴있기 때문이다.
1: 예? 도둑놈이요? 아니 전쟁 중에 보급품이라도 빼돌린 놈이 있단 말입니까?
2: 내가 분명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늘 어떤 놈이 한정판 명품 외투와 금은 모화를 텐트 바닥에 파묻어 놨다. 당장 제비 뽑기 돌려라.
3: 자,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진행합니다. 유다지파, 세라족수, 자부디 가문, 마지막으로 아간, 너 당첨이다. 나와라!
4: 어라? 저요? 아니, 왜 그러시죠? 다들 저를 왜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거죠? 저 아주 청렴 결백합니다. 제 텐트에는 먼지밖에 없어요.
1: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사실대로 말해라. 너가 뭘 숨겼는지 안 털어놓으면 여기서 다 죽는다.
4: 그게 사실 여리구성 정복할 때 눈앞에 고급 샤땡 브랜드 외투가 샤방샤방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어차피 불태울 건데 내가 입어주는 게 옷에 대한 예의 아닌가 싶어가지고 챙겼어요. 금 50세겔이랑 은 200세겔도 세트로 같이요.
1: 이 사람이 너의 명품 탐욕 때문에 지금 멀쩡한 군사들이 죽어나간 거 안 보이니? 훔친 물건으로 부자가 될 줄 알았더냐? 숨기면 안 걸릴 줄 알았더냐? 당장 그 텐트 바닥을 싹 다 뒤집어라.
4: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명품 탐내지 않을게요. 오 마이 명품 외투.

0: 자,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은 힌트는요, 김인수 PD가 연기했던 사람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그 사람. 야, 자, 라디오 말고 텔레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야,
1: 자, 오늘 제가 연기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꽁트였습니다. 누구셨을지 뭐 보니까 아까 제목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0: 범죄와 이상전투의 실패.
1: 자,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주관식입니다. 내가 알겠다.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 네,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 예, 내가 2년 방학, 5년 방학,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정답이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힌트는 제가 연기했고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쳐 숨겼던 사람. 자 그러면 정답 샵 9110 우물정 9110이나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네.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아, 지금 문제는요. 네.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바치거나 태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몰래 숨겼다가 네. 결국은 아이 성전투에서 그 사건으로다가 예.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건 예. 그런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예.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요. 예, 예. 참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예. 아, 오랫동안 방학하신 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아, 부끄러워서 못 가요. 아, 죄송해서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럴 예.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는 예.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0: 예.
1: 혹시 방학 중에 계신 분들 예. 혹은 무교이신 분들은요.
0: 예.
1: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모두 알고 계시는
0: 예.
1: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답도 꼭 보내주세요.

0: 주십시오. 여리고 성에서 이 네. 전리품을 훔쳐서 숨긴 사람을 오늘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폐기하게 만든 이 사람 이름을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그 가운데서 5612-4882번 빨리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해요.
0: 선물 드리겠고 네. 자, 2639번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2777번 이분 정말 귀합니다. 이분이 38년 방학했다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대요.
2: 할렐루야.
0: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신 감사합니다. 2777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오신 우리 2684번님께도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0: 여기서
2: 그분들을 위해서
0: 고현 집사님의 또 보기가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기. 네. 이 사람 이름이 누굴지. 네.
1: 1번부터 제가 순서대로 보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2: 이게 좀 어지간이 좀요. 아이 참.
0: 자.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자, 어지간이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지간이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0: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샵 9110번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예, 샵 1069번으로 이제 보내면 안 돼요. 예, 그쪽 헷갈립니다. 그쪽 헷갈려. 예, 샵 9110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 메시지는 그냥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그냥 보내면 이쪽 샵 9110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답 옆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방학생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몇 년 방학 아니면 그냥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이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예. 운전하고 있는 분 빼고 아니면 운전하다가도 내가 정차할 수 있다. 이런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110번이나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간이냐 알간이냐 모르간이냐 어지간이냐 어지간이 좀 해야죠.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추와가 지킬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떠 먹여주시는 정성에 감동의 웃음이 납니다. 와. 집사님의
1: 어이,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
0: 그러니까
1: 어이, 이렇게
0: 집사님의 멋진 작품 글과 세 분의 몰입도 높은 꽁트 퀴즈 점점 더 연기력이 높아지네요.
1: 아, 연기력이 높아지는 와, 것 같아요.
0: 이분 김님.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세요.
2: 네.
0: 우리가 떠 먹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도 같이 떠 먹여드립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네. 우리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9110 새로운 문자 사이트입니다. 샵 9110번으로 방학 또는 무교 정답은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아간 알간 모르간 어지간 여기서 정답까지 맞춰주시면서 여러분이 꼭 무교인지 방학인지 통화 가능한지 한 문장으로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아간.
1: 알간 모르간 어지간 아니고 아간입니다.
2: 네.
0: 어지간이죠.
2: 네.
1: 뭐 야간 뭐 이런 것도 표현하셨습니다. 네. 야간도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네, 아간.
0: 예, 네. 아간. 아이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땡입니다. 정답은 아간. 아간. 이 사람이 좀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0: 어우.
1: 어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만.
0: 예, 예.
1: 그 용기가 잘못된 용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0: 예.
1: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방학생.

0: 유교생들 선물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샵 9110번으로 방학 무교라고 정체를 밝혀주시고 옆에 혹시 방학 무교생들 있으면 네, 문자를 좀 이렇게 좀 예, 보낼 수 있도록 네, 여러분께서 옆에서 좀 코치를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신 전도해드립니다. 예. 쿡쿡 찌르세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오 정답 맞춰주셨고 이분 무교입니다. 무교. 무교인데 오늘 정답까지 맞춰주시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1: 8440 끝번호 8440 전화가 가면 받아주세요.
0: 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어우 전화를 안 받으시네.
1: 아 이거 부끄러우신가 본데 무교라서 이제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440 끝번호.
0: 어우 전화를 안 받으시네.
1: 네.
0: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다음 분을 한번 제가 네. 전화를 한번. 와 이분은 보니까 뭘 잘 아시는 분이신데.
1: 네. 오, 뭘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끝번호 9596번이십니다.
0: 맞습니다. 9596.
1: 일반 전화 가면 받아주세요.
0: 아간에 대해서 아유, 잘 써주셨어요. 잘 풀어주셨고.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0: 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여보세요?
2: 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자, 방송 중에 할렐루야 네, 처음 지금, 들었습니다.
0: 지금
1: 할렐루야.
0: 방송 중인데 네. 일단은 할렐루야. 지금 그 왠지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2: 네, 맞아요.
0: 그러면 좀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정차. 잠깐 옆에 세워주세요.
2: 네, 잠시만요.
0: 예, 예, 천천히. 예. 천천히 세워주십시오.
2: 꽂고 있긴 한데.
0: 네, 예, 그래도 소리는 들리니까 천천히 네네, 지금.
2: 네네,
0: 예.
2: 네, 알겠습니다. 자,
0: 끊지는 말고, 끊지는 말고요.
2: 네네.
0: 끊지 말고. 자, 저는 사연 좀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고속도로 네. 아니죠?
2: 아니요, 지방도로인데 옆에
0: 옆에 잘 좀 세워주시고 제가 사연 좀 읽고 있을게요. 와, 아, 우리 9596번님이 제 칭찬을 좀 많이 적어주셨네요. 항상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 힘과 아이고야.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본다고. 이야.
2: 아, 네, 맞아요.
0: 정차하셨어요?
2: 네, 정차했어요.
0: 정차했군요. 혹시 계시는 네. 곳 지역이 어디세요?
2: 아,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데요.
0: 인천.
2: 네.
0: 와, 오늘 인천 거기가 지금 안 들리는데 지금 앱으로 어떻게 들으셨나봐요?
2: 네, 지금 그 원래 저 수도권으로 지금 제가 네. 운전하면서 배달을 예. 해요. 쿠팡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아 배달을 네, 하신다고요?
2: 네네.
0: 오.
2: 네. 그럼 예.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걸리는 데도 있고 안 들리는 데도 있어가지고.
0: 예예. 예.
2: 그냥 앱을 깔아가지고.
0: 예예. 예. 아 앱으로 듣고 항상. 계셨군요.
2: 네네.
0: 오늘 보니까 아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적으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좀 잘 예. 아셨나 봐요 성경에 대해서.
2: 아니에요. 네, 조금 아는데요.
0: 예, 예.
2: 예. 좀 잘난 척 좀 했습니다.
0: 아, 그러시네요.
1: 그 잘난 척 아니고요. 아주 멋있는 네.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성격을 잘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0: 방학생, 오늘 방학 1년이잖아요. 지금 1년 방학.
2: 네, 맞아요.
0: 아, 방학생은 좀 잘난 척 해도 됩니다. 방학생은. 예.
2: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0: 예, 예.
2: 네, 그래서 조금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네. 가야지 하면서. 벌써 1년이 됐
0: 그러다가 1년이 됐구나.
1: 아, 주여.
0: 혼자만 방학이에요? 네. 아니면 좀 가족 지금 여러분이 방학 중인가요?
2: 아,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0: 아, 그 뒤로 이제 지금 교회도 네네. 방학하게 됐구나.
2: 네.
0: 자, 그런데 이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있을 때
0: 네.
2: 전파 성교사로 계속 숨기다가
0: 네네.
2: 네, 가정도 조금 이렇게 하고 좀 해가지고 그때는 조금 2년인가 좀 이렇게 쉬었어요.
0: 예, 예.
2: 네, 못 하고 있다가.
0: 예.
2: 이제 그래도.

0: 이렇게 운전하면서 예.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잖아요.
1: 예예.
0: 네, 예, 그래서 다시 찾았죠 제가.
2: 아유,
1: 그렇구나.
2: 네.
0: 근데 의외로 계속 이게 저기 이 새끼라를 들으면서
1: 예.
0: 여태까지 그 신앙생활 안 하고 1년 동안 그 저기 했던 것을 김현석 저기 피디님이 계속 그 너무 그 감정을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네네.
0: 혼자 울기도 하고 웃다가
2: 그랬군요.
0: 또 기도도 드리면서
1: 예.
0: 막 진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1: 예예.
0: 예, 그래가지고 예. 꼭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1: 네네.
0: 예, 어떻게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1: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쩐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전화도
0: 네.
1: 아유 참 이렇게 지금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실까 마음 고생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더 위로하시고 좀 힘을 주시려는 것 같아요.
0: 응?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부르고 계시네요. 우리 9596번님. 오늘 계기로 이제 돌아오세요. 꼭요. 응?
0: 알겠습니다. 예,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1: 예, 예. 그리고
0: 꼭 저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 예, 교회를 만약에 꼭, 우리가 네. 소개가 필요하면 또 소개도 가능하니까. 예.
0: 아, 교회는 전에 다녔던 대로.
1: 전에 다녔던 곳으로? 예.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네.
1: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0: 저 김치 세트 주세요, 김치.
1: 아우, 좋습니다.
2: 아하, 많이 네. 드리시니까.
1: 김치, 네. 김치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네. 목사님과 함께, 네.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0: 네. 네, 알겠습니다.
2: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극동방송과 함께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0: 네.
2: 1년간 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교회 가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감사합니다.
2: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와, 참 박수 치신 거죠 지금요? 와, 참 96번이 감사하네요. 감사해 이렇게 또 밝게 또 힘있게 이렇게 또 받아주시니까.
2: 네.
1: 이번 주에 원래 다니셨던 교회 이제 1년의 방학 꼭 네. 끝내시고요.
2: 네.
1: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고 또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예.
0: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1: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 극동방송 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오늘
0: 아멘.
1: 예 오늘 너무 용기 내서 이렇게 첫 문자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멘.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분을 한번 전화를 해보겠는데, 자, 이분 전화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방학이나 무교라고 샵 9110번이나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는 쉬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못 다니고 있다, 본인이 그런 분 지금 있잖아요. 그쵸? 거기 있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샵 9110번으로 정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방학, 몇 년 방학,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77번님
1: 7?
0: 예, 2777번님이 있어요. 2777
2: 네.
1: 2777. 어, 27 번호가 진짜 좋으시네요. 2777. 오, 37.
0: 오, 37.
1: 예.
0: 자, 좋습니다. 이분은 38년 방학 후에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에 듣고 있다고 했는데.
3: 아니요. 잠시 주차하고 잠깐 병원에 일 갖고 왔어요.
0: 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진료 기다리십니까?
3: 아니요.
0: 아, 그래요.
3: 일 통화 다 봤어요.
0: 일 다 봤어요. 야, 네. 어떻게 타이밍 딱 좋게 제가 전화했네요. 네.
3: 감사합니다.
0: 우리 2777번님 38년 방학 후에
3: 네.
0: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교회를 네. 갔다는 거죠. 계약했다는 거죠?
3: 맞아요. 4년 정도 됐어요.
0: 4년 정도. 와.
1: 38년 방학 후에. 야.
0: 아, 근데 와. 어떻게 그 방학을 끝냈어요? 응?
3: 하나님의 인도죠.
0: 하나님의 인도. 구체적으로 좀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 사건 그런 거는 뭐 없었는데 계속 십자가만 보면
0: 네.
3: 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0: 오.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고요?
3: 아, 오래됐어요.
0: 아, 오래돼서 그 4년 전부터 방학 때부터
3: 아니요.
0: 방학 때부터
3: 않고,
0: 네.
3: 그러진 않고 한 권사님이 그 극동방송 얘기해갖고
0: 네.
3: 네, 라디오에다가 그냥 극동방송 해갖고 한 2년 정도 됐어요.
0: 어, 방학 끝내고 나서부터 듣게 되셨군요.
3: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3: 여수예요.
0: 여수 그렇구나.
3: 네.
0: 그러면 지금 계약도 했고

0: 극동 방송도 듣고 있고 어떠세요? 네. 요즘 삶이?
1: 아, 운전 중에는 항상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행복해요? 방송 들을 네. 때?
1: 네, 네.
0: 예배도 행복하고?
1: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맞아요. 보내신 거 보니까 지금 맞아요. 계약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1: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0: 극정 방송 들으시니까 또 어떤 게 좋으세요?
1: 염려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감사함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같고
0: 네네.
1: 네.
0: 그렇구나.
1: 하는 네. 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인식하고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을
0: 네네.
1: 어디 가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0: 예.
1: 오늘도 하나님 계획으로 저를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요.
0: 아, 그래요. 지금 어떻게 가정은요?
1: 예. 네, 남편은 아직 저만 교회 보내놓고 아직 안 오고.
0: 아, 숙제가 있구나. 숙제가 남았네. 숙제가 있어.
1: 네.
2: 교회
1: 네.
2: 보내놓고 안 오시는.
0: 그러니까. 네. 자녀들은.
1: 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다 주일학교 다 다녔는데.
0: 네네.
1: 지금은 방학 중이야.
0: 아, 숙제가 너무 많은데.
1: 네.
0: 일단.
1: 친정에도.
0: 네.
1: 오빠는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오빠 보고
0: 네.
1: 엄마를 모시고 주일날 무조건 교회 좀 가주라고
0: 예.
1: 했고요.
0: 아.
1: 근데 그게 또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어요.
2: 야, 할 일이 많네요.
0: 그러니까
2: 집안의 네. 아브라함이세요.
0: 네. 와, 진짜 할 일이 그렇죠. 많으시다.
1: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2: 예. 그럼요.
0: 네. 오늘 용기 내서 2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전에 보내셨나요?
1: 아니요, 엊그저께,
0: 네.
1: 그 찬송, 네. 제목 맞추는 거, 제가,
0: 예.
1: 틀렸어요.
0: 아, 있었어요. 도전 찬양?
1: 네.
0: 그때 도전했다가 틀렸어요?
1: 틀렸어요.
0: 그랬구나.
1: 네.
0: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잘 됐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틀린 네. 분인지 몰랐는데 잘 됐네.
1: 저 틀렸어요.
0: 예.
1: 자, 주가일하시네 했어요. 예? 주가일하시네는 맞았었고, 두려워 말라라고 제가 해가지고,
0: 예.
1: 제가 정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0: 예.
1: 땡 했어요.
0: 그렇구나. 아~
2: 완전한 애청자 찐팬. 야, 극동방송에
0: 예.
2: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1: 자, 감사해요.
0: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극동방송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1: 네.
0: 우리 목사님 따라서
2: 네.
0: 우리
2: 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1: 네. 네.
2: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서 해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0: 아유,
1: 네.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2777번님 계속해서 네.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나중에 그 네. 남편이나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네. 방학이라고 꼭 좀 문자 주셔서 저희가 전화 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 네. 꼭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잠깐만, 그리고 선물 얘기했나 제가? 선물?
1: 아니요.
0: 선물 얘기를 했는데 선물.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중요한 거를. 기억나는 선물, 좋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얘기해 보세요.
1: 곱창 있던데요?
0: 곱창, 그렇죠, 그렇죠. 소곱창, 네. 소곱창 네. 전골 드릴게요. 그러면요.
1: 네.
0: 소곱창 감사합니다. 전골 하고요.
1: 네.
0: 우리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또 받을 수 있는 거 또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2: 네.
0: 쭈꾸미 어때요? 쭈꾸미.
2: 쭈꾸미.
0: 쭈꾸미.
1: 구독 감사해요.
0: 쭈꾸미, 유산균,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연어, 견과, 커피,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PD님.
1: 예.
0: 우리 신랑이 단백질 입출하니까.
1: 알겠습니다. 네. 그 단백질 딱 줄이면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면은 참 네. 오늘 스토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0: 네.
1: 예.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2: 아, 감사합니다.
1: 예.
0: 아. 샬롬 샬롬.
1: 샬롬 샬롬. 와, 이분 아주 그냥 야. 밝고. 아, 근데 지금 시간이 3분 남았는데 네. 지금 아직도 방학이라는데 하,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이 방송 끝나고 우리 8841번님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아유, 오늘 좀 애매합니다. 여수 반갑다고 또 이렇게 또 무더운 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3: 어플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이제 방송이 나가지 않는 네. 지역에서
1: 네네네.
3: 깜짝 놀라서 그래도 어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라는 네. 분도 많이 계시네요.
1: 예, 예, 그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아간 정답 맞춰주셨는데 또 우리 사연 좋은 분들 제가 당첨 문자 보내가지고 좋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3: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1: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 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 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환인 나의 목자. 여환인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젊은 사람들이 한참 썼던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뜻하는 조선이라는 말과 지옥을 뜻하는 헬이라는 말이 같이 결합된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게 꼭 지옥 같다라는 것을 그 말에 담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학창시절에는 아주 과도한 경쟁 가운데에서 힘들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마치면 취업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결혼해서 자기 집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서

삶이 좋아질 기대가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 또 우리나라 자체에 별 희망이 없다라는 뜻의 자조적인 의미의 말이 이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조선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아주 행운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약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200여 국가 가운데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면 이 지구상엔 여전히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출발선상이 다른 정말 큰 행운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에 태어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 행운이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헬조선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좋은 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면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려움, 물론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하고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살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무더운 그 날씨 가운데 참 힘들다 힘들다 축 처진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법 선선하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참 살기 좋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 가운데는 이 계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봄과 가을의 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달로 이야기하자면 5월달 그리고 9월, 10월 참 기분 좋은 시간, 살기에 참 유쾌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9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에 반환점을 넘어서 후반부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시간. 이제 완연히 한 해 후반인 9월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9월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새깁니다. 이 말씀, 이달의 말씀은 이 시간, 이 가을이라는 좋은 시간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삶에 대해서 여러 글을 읽다가 한 글귀가 제 눈을 사로잡고 좀 오래 남았습니다. 그 글귀는 무엇이었냐면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은 갈등과 마찰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관계,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은 항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말하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MBTI라고 불리는 네 개의 영문자로 되어져 있는 성격 유형. 그래서 나는 이런 타입이야. 너는 이런 타입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의 제일 처음 구분되는 성향이 E와 I라는 겁니다. E는 외향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I는 내향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E는 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적극적

적인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내 몸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성향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I 성향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좀 소극적인 편이고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좀 조용히 있을 때 내 몸에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리고 힘이 나는 타입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는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외향적인 성향도 있고 아이 내향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이 조금 더 많아라고 하는 것이 내 성격 유형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리는가가 내 성격을 이야기하는 그 네 가지 타입 중에 첫 번째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이 갈등과 마찰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지낼 때 그 사람과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항상 그 사람과 지내면 평온해. 이게 관계가 좋다라고 여기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왠지 자꾸 부딪히고 자꾸 뭔가 힘든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이러면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갈등과 마찰이 관계를 성장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갈등과 마찰이 있어야 관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올라간다, 성장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갈등이 있고 부딪힐 때가 있으면 그때가 그 사람과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갈등과 마찰이 없으면 그 관계는 그냥 머물러 있는 관계, 성장이 없는 관계이지만 갈등과 마찰을 잘 해결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출애굽기 하나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출애굽기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긴장관계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계속 나타나느냐? 긴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불평과 원망에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긴장, 갈등과 마찰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제일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갈등과 마찰의 제일 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갈등과 마찰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신혼부부와 같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막 시작해서 마치 부부가 막 결혼하고 나면 서로의 다름을 좀 극복하느라고 때로는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혼 시절을 보낸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있으면 그때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기회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이유, 오늘 말씀이 이 출애굽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과 같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로워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과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보는 19절 말씀 바로 직전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과 아픔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지난 시간 어떤 시간이었느냐? 나라가 망한 것을 보는 시간이었고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힘들고 아픈 시간에서 나오도록 하실 때, 정신과 영혼을 억누르는 기억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과거의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과 억압은 새로운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19절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또 성경에 아주 잘 알려진 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1차적인 뜻, 표면적인 뜻을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의 본분이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보다 깊은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의 보다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 어디에 더 어울립니까?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억압에 어울리는 말이 찬송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그리고 즐거움에 어울리는 말이 찬송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억압의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찬송에 걸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달의 말씀, 이제 이 한 달 암송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보에 보면 제일 앞면 그리고 속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두 글자로 줄이면 기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비쌉니다. 중동이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여파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협, 우리가 부르는 그 해협 조그만 바닷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그 땅, 그거 그냥 싹 지워버리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거기에 해협을 만들든지 운하를 파든지 아니면 요즘 아주 강력한 폭탄 많은데 폭탄이나 중장비로 좀 싹 날려버리면 그러면 그 바닷길이 시원하게 뽕 뚫리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찾아보았더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금 튀어나온 땅을 없애는 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왜 행하시느냐?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갈 땅, 약속의 땅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느냐?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보통 어디로 다니느냐? 아니, 어디로 다녀야만 하느냐? 바빌론에서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거슬러서 서쪽으로 한참 간 후에 바닷가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여기를 갈 수 있습니다. 크게 돌아와야만 이 본래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이 이들이 갈 길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작은 길은 있습니다. 오아시스들이 좀 뜨문뜨문 있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아주 작은 규모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 오아시스마다 좀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대규모의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틀림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

마십니다. 이 길에 물과 식량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삶의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바뀌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바뀝니다.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하십니다. 포로로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일 수 있습니다. 그냥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멀리 돌아서라도 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든 일 조금만 해결이 돼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빚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번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과거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는 과거의 일,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이들 앞에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 이들 앞에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열 가지 재앙으로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신 것,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나타나자 주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광야에 마실 것이 없자 바위를 갈라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자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이방 민족이 공격하자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황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도 챙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날마다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꿈을 날마다 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어제보다 큰 기적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은 오늘보다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소망을 갖고 이 기도를 갖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0: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4절 말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잘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비조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비조물이다. 그리고 새로운 비조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곳이 아주 깜깜한 사망의 골짜기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묵상 가운데 또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12번째 시간 구세주 예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교만, 나약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3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죠. 예언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오래전

0: 전에 망했고 그 백성은 강력한 침략자들에게 차례로 지배를 당했죠. 억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거라 했던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잊지 않으셨죠. 사실 옛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을 보면 구세주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나리라.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리라. 예루살렘에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지리라.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겠지만 62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으리라.
0: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언제 오시는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들을 낳는 그 시간이 바로 예언된 그때였죠.

0: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 하나님의 천사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을 알려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30년 동안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2: 필립,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3: 그러게, 매일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4: 실례지만 잠시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3: 아, 예, 그럼요. 혹시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4: 예, 그렇습니다.
3: 아, 세례 요한이 저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될 거예요.
4: 감사합니다.
2: 저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
3: 그러게,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1: 전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십니다. 저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겁니다.
3: 안돼,
2: 그 사람이잖아. 바로 다음에 세례를 받겠네. 왜 세례 요한이 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1: 주님이십니까?
2: 필립, 왜 저러는 거지?
3: 몰라, 좀 가까이 가보자.
2: 잠시만요, 잠시만요.

0: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감히...
1: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0: 믿고 들어가 봐. 응? 아,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안 되네. 근데 좀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 나도 몰라. 가봐야 알지.
0: 안 되겠어. 빌리, 나 따라와. 나 안드레, 그 사람 보여?
2: 아니, 잠깐만. 세례 요한은 보이는데.
0: 그 사람은 요한 옆에 있었잖아.
2: 아니야,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0: 저기다, 강 저쪽으로 가고 있어. 우선 요한한테 가보자.
3: 오, 빌리, 안드레, 너희들 들었느냐?
0: 천둥 소리요?
3: 아니, 아니,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0: 예?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고요?
1: 사실 저도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뭘 잘못 들었나 했는데.
0: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지.
0: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고요?
1: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가셨나요?
3: 글쎄,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났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다음에 그냥 사라지셨어.
1: 사라지셨다고요? 대체 그분은 누구신데요? 혹시 성함은 여쭤보셨나요?
3: 여쭤볼 필요가 없었다.
0: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 그분은 내 사촌이시다.
1: 네? 네? 사촌이요?
3: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확실해. 그분 성함은 예수시다.
1: 사촌이요? 그럼 그분이 혹시...
3: 그래, 그분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구세주시다.
1: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3: 나도 처음엔 이분이 구세주라는 확신은 없었어. 그런데 전에 날 보내며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고 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여기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
0: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1: 하나님의 아들?
0: 빌리, 빨리 와! 어디 가는데?
1: 예수님 찾으러!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면 찾아야지!
3: 안드레, 내 생각엔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있어도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1: 하지만 다시 안 오시면요?
3: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안드레, 때가 되면 그분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4: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안드레와 빌립뿐 아니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같이 갈릴리도 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4: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아픈 사람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고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환자, 중풍 환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고치셨습니다.

0: 계셨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 안드레, 호숫가 쪽으로 가자.
2: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근데 호수에는 왜 가시는 겁니까?
1: 빌립, 사람들한테 자리를 잡고 앉으라 해라. 안드레, 저 배가 누구 배인지 아느냐?
2: 예, 저희 형 시몬의 배인데요. 저랑 같이 고기 잡는 배입니다.
1: 가서 시몬을 좀 데려오겠느냐?
3: 시몬 찾으세요? 시몬 저기 있는데, 저기서 금을 씻고 있어요.
1: 가서 배를 좀 써도 되겠는지 물어보고 오거라.
0: 잠시 후 그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자리 잡고 앉자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시몬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더 물 쪽으로 띄우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도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죠.
1: 여러분은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거기에 덧붙여 말하면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저주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4: 아이, 우리 형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1: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리십시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들어봤을 텐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자를 가늠한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여러분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3: 아, 이게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1: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3: 아니,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1: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형제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다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될 것이니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1: 저,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긴 하겠습니다.
2: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단 말이야?
1: 아이, 조용히 하고 돕기나 해. 예수님,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선생님이시고 치유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부로서 경험상 고기 잡는 건 좀 아는데 이건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3: 어? 형!
1: 아니, 넌 가만히 있어.
3: 아, 형! 여기 좀 보라고!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본 적이 없어.
1: 조심히 안 들어. 그물이 찢어지겠어.
3: 저기 형, 저 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 어서 불러 형.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해.
1: 자, 요한, 야고보, 이리 빨리 와봐. 와,
3: 이건 정말 기적이야.
4: 정말 기적이었죠. 1년 내내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배를 겨우 호숫가에 대고 잡은 물고기를 내릴 때 시몬의 마음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선생님, 제가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며 감히 선생님 앞에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바보에다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0: 시몬, 무서워하지 말게. 이제 앞으로는 자네가 사람을 낳게 될 거라네.
1: 네?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여기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보잘것없던 어부들과 같이 작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고 증언했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국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쿠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하던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일에 여전히 응답이 없고요. 기도하고 나간 일이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었을 때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안 풀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더니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고소당하고 도망다니고 결국에 참수형으로 순교하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 결과, 응답, 상황을 주시지 않아도 기뻐하고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했던 그것이 주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아닐까요?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쁘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도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넘어져 있기보다 다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기쁨도 기도의 자리도 감사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내 마음에 아이가 산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김효근 작사 작곡의 곡이었고요. 테너 유채훈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어서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며 걸려 넘어지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 같다가, 기도하는 것 같다가, 감사하는 것 같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금세 기쁨은 사라지고요.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원망이 많아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는 사그라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까지 감사는 멈추고 은혜도 잊혀져 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돼야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지 않기를, 여인에게 빠져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던 삼손과 같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못 가져서 아쉬워하는 모든 것이 주님보다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더욱 회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고 먼 숲, 김행숙 씨의 황철이 곡으로 바리톤 박흥우였고요.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늦가을, 박화목 씨의 김규환 곡으로 테너 이칠성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드렸던 곡이 들국화, 장수철 씨의 김대현 곡으로 소프라노 김윤자가 노래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일로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므로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낸다는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좀 달라야 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달려나가 얼굴을 파묻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품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아직 성숙이 안 돼서 어려운 환경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안 풀리는 상황에 초조해지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지요. 실패를 기억하고

무곡 김현준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이인숙이었고요. 사공의 노래 함효영 씨의 홍남파곡으로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한 자식이 기쁨이 아닙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것 걱정 없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조건이지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되지 못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위태롭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정오의 빛처럼 늘 강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더욱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꽃밭에서 어효선 작사 권길상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확실히 보장된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존경하는 원론 목사님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가 제법 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교회도 지으시고 수련원도 지으시고 더 많이 바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로 준비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은퇴 후에 더 많이 바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바쁘세요. 미국으로 뭐 키르기스탄으로 인도로 어디로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어를 하겠다고 생각하냐고 이래가지고 혼나셨대요. 그러나 저러나 뭐 이분은 계속 웃으시면서 영어를 준비하셨어. 이번에도 인도에 가셔서 영어로 두 타임을 인도 현지 목회자들에게 설교하시기로 하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매일마다 다섯 구절씩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암송한 걸 계속 되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담을 하는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자기가 너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 가서 좀 빌려볼까? 좀 어떻게 사정 얘기를 해볼까? 막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목사님 뭐 혹시 돈 필요한 데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도 돈 필요하냐고 전화가 종종 와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길래 전화가 오나? 심지어는 보험에 대해서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냥 끊고 이러다가 이분도 수고하시는데 싶어서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잘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은 그 전화하시는 분이 딱 거기에서 멈춰요.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잘 물러갔어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그런 거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음성처럼 너 이렇게 계속 받으면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단념을 했대요. 단념을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만 상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만 대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내가 당사자가 돼서 정말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럴 때요, 내가 당사자가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실 때 잡혔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란 말이죠. 차라리 타협해버리고 이거는 예외적인 거야 하고 대충 후퇴하면 그러면 손쉬울 것 같지만 그런 때를 이겨내고 그거를 돌파해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시편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입에는 이 함박 웃음이 가득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문 나라들까지도 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벼락 같은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막 한박 웃음을 짓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8.15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는 전혀 뜻밖이었지만 해방을 선물로 받았어요.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애국지사들이 자신들의 가산을, 이회영 가문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따지면 600억 정도의 가산을 신흥무관학교를 위시해서 독립군들 키우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파라코로 유명한 김용환 선생 같은 분들 200억 정도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늘 주색잡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곳에서 돈을 세탁해서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죠. 이런 분들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해방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 이학령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일제시대 때 부역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용이하게 살고 싶어서 친일의 길을 걸었던 거죠. 나중에 정말 후회 막급이었지만 나는 편한 길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당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자기는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쓰라고 해서 썼을 뿐이고 그런데 해방이 이렇게 빨리

일이 올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 이 시편 126편의 꿈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악몽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나 버린 거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해방이 돼버린 거죠. 일제의 그 잔재 아래서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일신 예? 안이하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 아니 천국이 정말 있었네요. 에? 천국이. 아니 심판이 정말 있었네요. 나는 그거 아련한 남의 얘기처럼 듣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처럼 알았는데 정말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전부 그런 소리예요. 아니 우리한테 그런 일이 벼락같이 떨어졌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습니다. 전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도 못했거니와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꿈이 되든지 악몽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꿈이 됐든 악몽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거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길을 하나님은 내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거시적인 안목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이 합당한 걸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죠.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년이 됐을 때 다시 다 돌아가게끔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지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왜 우리가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나님은 이미 예고해 놓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다 예고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꿈꾸는 것 같아요. 아우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러고 자기들은 막 이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을 위시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씨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이 씨앗이 비록 별것 아닌 알갱이에 의해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무수하게 지금 잠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씨를 잘 분간하고 구별해서 잘 뿌려서 그거를 거두어 드리는 거 이거는 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8장에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종류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새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와서 그냥 쉽게 그냥 찍어서 먹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받지만 나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 지나다니고 짓 밟고 다니고 짐승들이 오고 가고 새들이 앉아서 찍어 먹고 하는 그런 밭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두 번째 밭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떨어진 겁니다. 겉에는 흙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겉으로는 모양은 있단 말이죠. 안으로는 거대한 안반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겉으로는 그런대로 이렇게 뭐 흙이 덮여 있어서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거대한 안반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쭉 자라는데 가시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세상의 염려, 재물, 그리고 이 세상의 향락, 소위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쭉 자라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간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유혹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혹은 염려, 걱정의 자리를 내주는 거죠.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옥토를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키려고. 그리고 나아가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오늘 뿌려서 바로 내일 거두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앞에 자기들은 갑자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와서 봤는데 완전히 이거는 이리와 승냥이의 토굴이 다 돼 있고 자기들이 옛날에 살던 그 집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죠. 애들 당장에 먹여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어? 아니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데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야? 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웁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예. 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종자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수풀이 우거져 있고 잡초 더미로 다 돼 있는 그런 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주셨다. 근데 뭐 아니 뭐 벼락같이 주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예고하셨던 거고 그건 놀랄 일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자기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 예? 와서 보니 이거는 뭐 이런 곳에 우리를 막 던지셨습니까 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데 근데도 굴하지 않고 그 현실의 장벽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씨앗을 챙겨가지고

1941년도에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이 깨지면서 독일군이 레닌그라드, 예, 지금은 뭐 쌍 베체르부르크라 그러죠. 그 거기를 다 포위했습니다. 완벽하게 포위를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굶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거기에서는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곡식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곡식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 곳은 기가 막히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블롭스키 농업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종자를 모아놓고 연구하는 곳인데 배양해서 나누어 줄 곳인데 그곳에 있던 농업 연구자들도 11명이나 거기서 죽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11명이나. 그들은 거기 종자들이 쫙 널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자를 먹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파종을 해서 마침내는 우리 자녀들도 먹이고 우리 이웃들도 먹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식량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그 종자를 먹지 않았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근데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감당해내고자 발부둥치는 거예요. 막 눈물은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자기를 받쳐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딱 보면 이거는 암담하고 그리고 아 이거는 아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이 종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떨어진 무엇처럼 화들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이 씨를 제대로 내가 한번 받고 그리고 이거를 뿌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 이 씨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난 날을 한번 쫙 돌아보는 거죠. 말씀 우습게 알고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돌볼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생경하고 너무 낯설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말씀이 어떤 이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죠? 예. 어떤 이치를 따라서. 양자 역학 얘기를 할 때도 이 모든 양자, 그 원자와 그 모든 원소들, 퀀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는 것. 그게 양자 컴퓨터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뭐 나중에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

0: 있는군요. 말씀으로 내가 심는 거죠. 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봐요. 근데 현실은 참담하고 회의적이고 낙심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나에게 심고, 우리 가정에 심고, 내 이웃들에게 함께 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심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씨앗을 뿌린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뿌리겠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예요. 기쁨으로. 결과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는데 씨를 뿌린 결과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쁨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거두어 오를 것이었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로 뿌리고 믿음으로 뿌리고 순종으로 뿌리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6절에 보시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어요. 좀 더 행동을 실천을 강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확약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반드시 뭐라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곡식단이에요. 그 곡식단. 내가 심은 거 그거 가지고 올 거예요. 내가 심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심고 나니 그대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를 뭐 만드니, 예측하니, 뭐 대비하니, 준비하니 이런 소리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심은 대로 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자기는 주장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내 노후가 이전보다도 더 바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영어로도 설교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풍성한 종이 되겠고요. 그분이 이게 때가 되면 자기가 돈 다 내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심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친 결과는 지금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도 그래서 그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기도하는 것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약속에 기반한 그런 기도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들이라는 뜻의 팡세. 파스칼은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모든 불행이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잠깐이라도 그런 저녁 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고전이죠. 파스칼의 팡세 속 한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이 천재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평생 몸이 약했고 고통이 많았어요. 18세 이후로는 단 하루도 통증 없이 보낸 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생애는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쓴 글들이 팡세예요. 단편적인 메모들인데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문장들이 있죠. 오늘 오프닝 속 한 문장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조용히 앉아있지 못해서 불행해진다는 것.

이 퇴근길에 이 말이 와닿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움직이는지, 핸드폰을 봤다가 뉴스를 확인했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채워넣으려 하는지, 하루 동안 우리의 움직임과 생각들을 쭉 볼 수 있게 나열하면 아마 와, 이 정도라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분주함을 깨달으면서 오늘 파스칼의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저녁 믿음의 선배 권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네요. 우리요, 오늘 저녁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함께 뭐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시시콜콜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축하 사연, 위로가 필요한 사연, 기도가 필요한 사연 다 좋습니다. 행저질라 잘 듣고 있어요.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9월 8일 화요일자 저녁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오늘 저녁 기도문도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풍성한 나눔으로 가득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위로로 가득한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행저질라 시작하자마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 오늘의 저녁 기도문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917번님,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퇴근 중이에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서 치유 찬양만 들었어요 하셨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가 있죠. 1917번님. 누구나 그런 계절을 겪는 것 같아요. 누군가 특별히 못나서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훗날 이때를 추억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그때 이렇게 견뎠다,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냈더니 무덤덤해지더라, 자유가 오더라, 이렇게 공감하고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1917번님, 그래도 기도문 챙겨가신 것처럼 주님 붙들고 함께 계심을 또 느끼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도 느끼고 아마 그럴 날 분명히 올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생각과 소리들은 다 꺼버리고 그냥 잠잠히 혼자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오늘 저녁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1917번님,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0107번님, 조퇴하고요. 금산에 계신 친정아버지 뵈러 왔어요. 오랜만에 뵈니 너무 좋습니다. 세종 집엔 또 딸이 기다리고 있어서 좋은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까지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0107번님, 딸의 역할 감당하시느라 부모의 역할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린다고, 감사함으로 달린다고

요청하신 0107번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고했다 나에 따라 이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저녁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0107번님이 이 행저질라가 늘 힘이 되어주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또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0107번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339번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도문 감사드립니다. 챙겨가셨네요. 축복합니다. 1440번님 샬롬 피디님 오늘은 오랜만에 퇴근길에 인사 나눕니다. 사랑스러운 아가들의 밝은 미소와 반짝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던 오늘 하루 참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늘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우리 1440번님의 이 사연 문자 글자들만 봐도 지금 행복하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문자를 보고 읽으니까 제 기분까지 또 상쾌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1440번님 축복합니다. 1009번님은 퇴근 시간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네요. 축복합니다. 1009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 또 사연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고요.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 참 특별합니다. 새로운 분이 행저질라를 찾아올 예정이에요.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해당 책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한 곡 나누고요. 퇴근길 북소리 함께 하시죠.

0: 행저질라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퇴근길 북소리, 오늘은요 새로운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진아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퇴근길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책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진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 격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실 예정인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기대가 되면서. 자, 오늘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가요?
1: 네, 한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삶에 닥친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성도의 실력 또한 고통을 견디고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증명되기도 하죠.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소개할 날 기다렸는데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준비한 책은 고통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수건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에 제가 저자의 사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매일의 햇살을 누리며 사세요. 책의 지향이 좀 예상되시죠?
0: 네.
1: 네, 올 2월 훈훈 출판사에서 출간된 박가빈, 박송아 두 작가의 공적,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오늘의 책입니다.
0: 네. 두 분이 쓰셨어요.
1: 네.
0: 박가빈, 박송아 두 작가님의 공적,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라는 책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잠깐 교통사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괜찮으신 거죠?
1: 네, 이제 사람 됐습니다.
0: 근데 이게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셔서
1: 네.
0: 약간 우울한 것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1: 네, 네.
0: 하지만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표지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굉장히 따뜻한 책일
1: 그렇죠.
0: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희망이 바짝 쫓아와요.
0: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 저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1: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저자가 두 분인데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기도 한 박가빈 작가님은 현재는 대학원에서 창업학을 전공해서 청년 진로 멘토이자 정서지능 기반 힐링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저자 박송아 작가님은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양평 아신대학 교수로, 늘 함께 교회의 전도사로, 또 파주에 위치한 점오 책방이라는 곳에서 마을 첼리스트로도 활동 중인 프로 엔잠러입니다.
0: 야, 보통 책을 같이 쓰려고 하면
1: 네.
0: 뭔가 공통점이 두드러진다든지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1: 네. 근데
0: 두 분을 보면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첼리스트라
1: 네.
0: 뭔가 이게 교집합이 있나
1: 네.
0: 싶을 정도인데 뭔가 있겠죠, 전사님?
1: 뭔가 있죠?
0: 네.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이 전개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게 살 힘을 주세요. 저 지금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수술 중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면 살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암 치료를 마친 제 친구와 함께 책을 쓰면 어떨까 해요. 2025년 2월 4차 세포 독성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몹시도 힘들던 날 출판사 대표님께 보낸 박송아 작가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이 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생을 그만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 들려온 둘째 아이의 목소리 앞에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작가님은 공교롭게도 자신보다 먼저 유방암 치료를 받은 단짝 친구 가빈이와 함께라면 서로의 병기와 치료법은 달랐지만 그렇기에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책 총 세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20개의 작은 목차로 구성된 박가빈 작가님의 글 올 거야 라온하제인데요. 라온하제는 즐거운 내일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에요. 두 번째 챕터는 23개의 작은 목차를 가진 박송아 작가님의 글 삼중양성 유방암 환자입니다 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두 작가님과의 친밀한 대화 같은 느낌을 주는 특별 부록 같기도 해요. 그런 페이지인데요. 두 가지의 결로 질문에 답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네. 여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두 작가이자 환우가 유방암이라는 고통을 통과하며 얻은 깨달음들과 소망들 그리고 오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책의 표지에 보면 한쪽 가슴을 보내고 더 큰 가슴을 얻은 두 친구의 유방암 이야기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네. 뻔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암투병이라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위태로웠는지 또 그 사이에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지 그리고 투병의 여정 동안 신체뿐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 담백하게 고백해 나갑니다. 여고 시절 처음 만나 유럽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던 30년 지기 친구 이 두 공저자의 정세가 이제 네. 밝혀집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각자의 삶터에서 써내려간 투병일기라는 네. 독특성 외에도 책이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지점이 참 많아요.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와 HER2, HER2라고 부르는 유전자 발현 유무에 따라서 종류별로 성질과 치료 경과가 다르다고 해요. 두 작가님은 암 환자에게 저희가 흔히 듣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몇 기예요? 라고 할 때 그건 네. 그 병기와 가슴에 자리한 암의 성질이 달랐기 때문에 치료 과정 또한 같지는 않았어요. 박가빈 작가님의 경우 가슴에 출혈이 있고 크기가 5cm나 되었지만 이른바 제자리암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영기에 발견이 되어서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또 호르몬 치료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과 수술 후에 가진 부작용들을 견디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챕터를 충분히 채울 만한 작가님만의 서사가 존재했던 것이죠. 반면 이미 시각장애와 당뇨, 메니에르 등 여러 질환을 안고 있었던 박송아 작가님은 그 모든 질병들과 싸우며 활발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에 유방암마저 만나게 된 상황이었고 지금까지도 항암을 지속하며 부작용을 견디고 계십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태는 달랐지만 진단을 받아둔 순간부터 환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공황들 본격적인 치료에 돌입하며 만나는 부작용들 그리고 유방 절제와 재건술에 관한 꼼꼼한 조언들과 그에 따른 일상의 변화들까지 처절한 페이지도 간혹 넘기게 되지만 나름의 담담함으로 각자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유방 재건술 이야기 중에 가슴 밑선 정리의 필요성과 방법까지 정리해 두신 박가빈 작가님의 조언이나 또 암 환자에게 조심해야 할 말들과 또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들을
아예 작은 목차를 할애해서 기록해 주신

0: 박송아 작가님의 세심함만으로도 이 책은 병으로 고생 중인 환우 자신이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이드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송아 작가님이 전도사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네. 굳이 이 책이 극동방송에서 소개될 이유가 있을까 혹시 의문을 품은 채로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복음의 간접화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와 보라 등등 만큼의 임팩트는 덜할지 모르지만 박송아 작가님의 투병기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생명력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주고 꺼져가는 생의 심지에 옮겨진 복음의 빛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영육간의 유익을 책임질 이 책 염려 마시고 펼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인생과 투병기를 담은 에피소드 엮음인 만큼 세세한 내용 속에는 과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감춰두고요. 잠시 후에 이어질 낭독을 통해서 책의 매력을 더 짙게 보여드릴게요.
1: 네. 야, 제가 이렇게 또 전도사님의 책 소개를 들으니까 네. 사실 처음에 아픔, 고통 이런 얘기를 다루신다고 해서 네. 뭔가 정신적인 아픔이나 이런 네. 것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네. 내심 추측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유방암 환우라는 네. 두 작가님의 공통점이 있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똑같은 아픔을 갖고 네. 계시는 친구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 네. 혹은 가깝게는 가족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아까 제가 조금 귀가 솔깃했던 건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실지 사실 그 고통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사실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내가 힘내라고 하는 말이 네. 다 전해지진 않을 것 같아서.
0: 맞아요. 네. 의도치 않게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너무 좋았던 것은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이 투병기 곳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0: 맞습니다.
1: 하나님을 묵상한 이야기
0: 네.
1: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0: 네.
1: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잖아요.
0: 맞습니다. 제일 먼저 의심이 되죠. 네.
1: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네. 이런 생각을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주변 지인들도 할 수 있는데
0: 네.
1: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을 전도사님이 직접 낭독해 주실 텐데 어떤 낭독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제가 공저자 두 분의 각각의 한 부분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릴게요.
1: 네.
0: 첫 번째 낭독은 박가빈 작가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 삶이 악몽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의 조각글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로 고등학교 시절을 피폐하게 보내고 요로결석이 발병하고 나서야 마약성 진통제에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몰랐다. 피부에 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장기에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기도가 부어서 막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수년간의 알레르기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이었다. 암수술과 같은 큰 수술을 앞두고 마취약조차 신중히 선택해야 했던 내 몸. 수술 후에도 마약성 진통제도 사용할 수 없었던 내 몸.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싶었다. 만약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수술대에 올랐다면 그야말로 암은 제거하지 못한 채 개흉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을지도 모르니까 누군가 이미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드러기와 같은 방해 요인들마저 겹쳐 그를 괴롭히고

0: 무엇인지 과정이 어땠는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그저 뒤돌아보았을 때 잘 달려왔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그만인 것이다.
1: 제가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 투병하시는 분들의 지인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그 비슷한 고난을 겪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도
0: 네.
1: 너무나 위로가 될 것 같은 책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 병상에서 또 묵상한 하나님,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도
0: 네.
1: 잔잔하게 또 복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낭독 부분도 있다면서요?
0: 네, 두 번째 낭독은 박송아 작가님의 글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오랜 지인의 메시지를 소개한 부분이에요. 작가님의 인상적인 소회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엇갈리네. 하나님이 어찌 그러니? 고난은 한 사람에게 하나만 줘야지 이럴 순 없지.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 요즘은 고생은 해도 완치되더라. 우리 집사람도 11년 됐네. 일단 항암 들어가기까지 소고기 많이 먹어서 단백질 수치 올려야 해. 그리고 의사 만나면 적극적으로 하고 힘들다 징징거리지 말고 항암 다 한다고 해. 과하다 싶어도 제발 안 되게 확실히 해야지. 환자가 힘들다 그러면 의사가 소심하게 나와. 병실은 1인실이나 2인실 잡아. 다인실에 있으면 다른 환자 보면서 마음 약해져. 한 해 해외여행 갖다 치고 병실에 투자해. 대우도 달라. 기도할게.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은 벌써 만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꽤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도 참 겸손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이며 살아가는 분이다. 몇 번 서로 통화가 어긋났음에도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며 채근하지 않는 첫 문장부터 마음이 따뜻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느냐는 말이 고난은 한 사람에게 하나만 줘야 하는데 이럴 순 없다는 말에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이 팩트가 아닌 것을 나도 알고 연락을 주신 분도 안다. 원치 않는 암진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고 의지해온 그리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으시며 참으로 선하신 분이심을 성경에 기반해 믿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허용은 당장에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내게 가장 선한 것이라 믿는다. 젖먹이 아기가 언젠가는 젖을 떼어야 하고 엄마 품에 있던 아기가 걸음마를 위해 넘어지는 시간을 견뎌야 하듯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돌아보면 나를 성장시키거나 성화시킨 사건이었던 걸 뒤늦게 이해할 때가 많았다. 내 삶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욥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의 순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살아오면서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간다 해도 이 녀석들 믿음이 없으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기에 나온 말들이다. 의사를 만나면 징징거리지 말라는 말도 큰 위로가 되었다. 어두운 시절을 11년 전에 지난 가족의 입에서 나왔기에 위로가 된다. 검소하신 분이 한 해 해외여행 갔다고 치고 1인실이나 2인실을 가라 하고 해주신 말에도 위로가 되었고 힘이 났다. 아, 지금은 정말로 내 건강이 가장 우선이구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들이었다. 따스한 단어들이 아니었음에도 반짝반짝이며 헤엄쳐오는 항암 같은 마음이 담뿍 담긴 문장들, 어떤 위로보다 크고 깊이 안아주신 것 같은 내용이었다. 이제 다음 주면 정말로 항암 스케줄이 나온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뜨거운 시멘트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정도의 고통일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거리는 위로를 받으니 그 시간을 잘 지내 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징징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살아서 갚아야 한다. 지금 내게 쏟아지는 귀한 마음들을 낙엽 위로 악착같이 기어나오는 풀꽃 같은 시간을

0: 보내야지 항암 같은 마음들을 모아서.
1: 두 번째 낭독 페이지였습니다. 쓰신 문장들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어떻게 이 고통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냐마는, 네. 항암 같은 마음들, 네. 나 살아서 갚아야 한다. 정말 그 어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도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전사님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고통의 순간을 또 얼마 전에 통과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그게 자존감을 자꾸 상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네. 제 의지대로 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 좌절감도 크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그 절정을 지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고통 바로 곁에 희망을 바싹 느끼면서 감각할 수 있었을까. 네. 역시 복음밖에는 답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라는 책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유방암 환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두 친구가 같이 썼어요.
0: 네.
1: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에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죠. 네. 한쪽 가슴 브레스트를 보내고 더 큰 가슴 하트를 얻은, 네. 두 친구 유방암 이야기. 이것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0: 네.
1: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이 두 작가님들의 이야기 이 책에 실려져 있는데요. 전사님 이 책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0: 네. 꼭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책 제목처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깊은 상실로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 아니라 주위와의 관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1: 네.
0: 어려운 병과 싸우고 계신 환우들, 그리고 그 곁에서 지금 이 시간 같은 몫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신 가족분들께도 큰 도움 드릴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님, 구역장님, 목자님들, 병원 신방 가실 때 이 책 사이에 봉투 넣어서 꼭 같이 건네주세요.
1: 정말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의 제목처럼,
0: 네.
1: 이 책을 같이 건네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저는 이 책 속에 전에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0: 네,
1: 책을,
0: 네.
1: 뭐 비슷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0: 네.
1: 나름의 또 위로가 너무 크더라고요.
0: 네.
1: 네. 꼭 병상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전사님 말처럼 주변에 계시는 생각나는 사람도 분명 한 번쯤 있으실,
0: 네.
1: 거예요. 그분들에게 선물해 주셔도 너무나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또 가득한 따뜻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오늘은요,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라는 책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후는 출판사에서 우리 행저질라 가족분들을 위해서 다섯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로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근길 북소리, 책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이진아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말과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에 힘을 얻기도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와 걱정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쉽게 흔들리고 걱정했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들려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스러운 소식 앞에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앞에서는

감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었던 수많은 말과 걱정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자질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벌써 오늘 행자질라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 라는 책 전해드리고 있죠.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이 책 선물로 드릴 텐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각자 다양한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내일 오전까지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예정이고, 당첨되신 분들의 사연은 저희 행저질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당첨자 발표와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저질라 마치면서, 분주히 달려온 하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저녁 시간 무엇을 내 안에 채울지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신의가에 새 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땐 헌금을 성경에 끼워뒀지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영화 그 설교 내용 중에 영화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잠깐씩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의 신앙생활 모습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새신자가 오면은 그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줬던 게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 사탕 목걸이 중에서도 약간 그 과일 맛 나는 사탕은 별로 맛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땅콩 카라멜만 뽑아 먹었던 어떤 그런 저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함께 이번 달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이야기 제목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땐 헌금을 성경 사이에 끼워두었지 라고 한 페이지 정도. 네. 그때는 헌금을 성경사에 끼워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헌금을 하라고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모든 그 수많은 1,000원짜리, 그때는 카드를 많이 쓸 때가 또 아니었잖아요. 계좌이체로 아니었고. 그래서 다 현금이었는데 그 수많은 1,000원짜리 뭉탱이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깨끗한 걸 뽑아서 토요일 저녁에 야 귀용아 성경책 가지고 와 해서 그 성경책 사이에 싹 끼워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헌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깨끗한 돈 1,000원이든 더러운 돈 1,000원이든 꾸깃꾸깃한 돈 1,000원이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토요일 저녁부터 깨끗한 돈을 굳이 찾아서 성경 쪽에 굳이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저를 교회에 들려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 가려봤나? 이거 깨끗한 돈이면 어떻고 꾸깃한 돈이면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다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엄마한테 아 엄마 헌금 그냥 아무 돈이나 줘. 뭘 그걸 찾고 있어. 왜냐면 어머니가 막 그 깨끗한 1,000원짜리가 없으면 은행 가서 막 바꿔오시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런 신앙이.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해 엄마. 그냥 아무 돈이나 줘. 헌금 하나님 다 기뻐하셔.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옛날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 윗세대들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하등

쓸모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단히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뭔가 갖추려고 했을까? 유지하려고 했을까? 깨끗한 돈 1,000원짜리를 왜 그렇게까지 유지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아까도 개척교회 이야기 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뭐 교회 재정이 넉넉하겠어요. 뭐 성도가 넉넉하겠어요. 근데 꼭 꽃꽂이는 매주 달라졌어야 됐어요. 뭔가 막 뭐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꽃을 보고 엄청나게 신앙심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꽃을 보고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냥 매주 같은 꽃 같아 보였는데 꼭 그렇게 꽃꽂이를 매주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꽃꽂이 하다가 집사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막 네가 한 게 예쁘니 내가 한 게 예쁘니 하면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신앙심에 있어서 꽃꽂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걸 꼭 붙잡으셨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단상이 이렇게 까만 단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경한 단상이죠. 그러니까 단상이라고 하면 빨간색 카페트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고 이 카페트에 올라올 때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은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단상 앞에서 신발 고스란히 벗어두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청소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그 단상이 뭐라고?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단상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빨간색 단상에 신발을 오히려 요즘에는 신발 벗고 올라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잖아요. 신발 안 벗고 올라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했었을까? 왜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 그렇게 쓸모없는데 뭔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지켰을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마냥 불만거리는 아니구나라고 제 생각을 바꿔먹은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이어가지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우리 유럽여행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체코, 프라 그 낭만의 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프라하에서 그 프라 대성당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부가 생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대성당을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따라서 둘러보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손을 무슨 뭐 현무암으로 조각한 거며 이거는 뭐 예수님의 무슨 승천하시는 장면을 무슨 돌로 조각했으며 몇 년이 걸렸고 몇 명이 투입됐으며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어느 그 마인드가 있었냐면 함께하는 교회는 달라 이 마인드가 있었던 아주 까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저런 거 없어. 저런 허례허식가 없어. 함께하는 교회는 본질만 추구하고 깔끔하게 해놔. 뭐 이런 뭔가 그런 거에 약간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트브라 대성당을 보니까 너무 약간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 너무 좀 수준이 좀 안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뭐 별거라 저거 다 허례허식인데 본질 아닌데 아 저걸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깎고 뭐 애를 썼어 저거 다 하등 쓸모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정교하다. 처음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와 어쩜 저렇게 미술 실력이 있을까?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마음으로 한 걸까? 저 프라 대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저렇게 아름답게 깎고 다졌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는 저렇게까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 쏟아본 적이 있나? 이런 반성이 점점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유지하던 신앙이 그 프라 대성당을 만들던 사람들처럼 뭔가 방식은 다르지만 나도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뭔가를 애쓰고 있다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그 프라 대성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도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건 허례허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정작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서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 앞에서 창피해지는 거예요. 와, 그들은 되게 허례허식 같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거지만 쓸모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그 프라하 대성당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가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쓸모는 없지만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 제 머리를 탁 스치는 정말 적합한 선물을 제가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제 함께하는 교회 처음 사역을 왔을 때는 작은 마을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침례식 하는데 다 큰 숙녀가 노란색 머리를 하고, 아까 영상으로 나왔어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아, 전 목사님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안녕하세요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제가 작은 마을 담당했을 때 초등학생 찬양팀이었던 친구더라고요. 엄청 이제 부쩍 커가지고 침례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스무 살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참 전에 제 작은 마을 사역을 했었는데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저한테 또 아시잖아요. 함께하는 교회는 뭐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막 사역자들한테 선물 주고 이런 문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작은 마을 학생들 중에 딱 한 명 기억나요. 이 한 명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감사해요. 스승의 날 감사해요. 하면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있고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요만한 핸드크림이었던 거예요. 이 핸드크림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뭐 누구한테 선물 줄 거 마땅히 없을 때 핸드크림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 그 책상 서랍에 핸드크림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핸드크림 선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핸드크림을 끝까지 쓴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선물이 들어오고 뭔가 생각날 때만 쓰게 되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때 나름 감동 비슷하게 크게 받았나 봐요. 이 핸드크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이제 흔히 물 같은 제형이라고 하죠. 정말 물 같은 제형, 촉촉한 핸드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 같냐면 바르고 손을 닦으면 없어져요. 아무런 핸드크림의 기능이 없는 친구였어요. 바르고 물로 헹구면 되게 뽀득뽀득해지는 되게 신기한 핸드크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크림을 제가 끝까지 다 썼던 제 인생에 핸드크림을 끝까지 다 썼던 유일한 경험이 그 친구가 준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저한테 하등 쓸모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핸드크림도 있고 핸드크림으로서의 기능도 없지만 이 친구가 그 1,000원을 투자해서 저를 위해서 다이소에서 우리 전도사님 뭐 줄까 하면서 고민했던 그 마음을 받은 거죠.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데에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그때 당시에 약간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울 만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를 보고서 호되게 나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호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쓸모없는 행동이잖아 라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 효용가치 없는 행동이잖아. 예수님 알지. 예수님 귀하지. 근데 예수님한테 네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너무 낭비잖아. 라면서 나무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섬겨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니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줄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무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거 맞아. 내 머리에 붙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도 맞아. 근데 나에게 마음을 때로는 표현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그저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침례식을 했었죠. 바로 지난주인데 침례식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 받으신 분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박수 한번 쳐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침례교단에서 베푸는 침례식은요. 어떤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침례식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함께하는 위해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셨어요? 그럼 이제 침례식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침례식은. 그리고요. 침례식 이후에 일주일 지나셨죠?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 받으신 분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심이 좀 달라지던가요? 어떻게 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심이 좀 레벨업 되셨나요? 솔직히 아니었죠. 똑같았을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식은요.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침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심이 이제 어느 레벨 이상으로 레벨업하는 것도 전직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식은 그저 고백이에요. 그저 고백을 위해서 저희는 지난주 한 6대의 카메라가 투입이 됐고요.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남아가지고 저놈의 써니 목사님 지치지도 않아 막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환호성 지르고 박수 쳐주고 고백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옷 갈아입고 귀찮고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왜 했다고요? 그저 고백이에요. 그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명을 붙여본 게 있는데 그게 뭐라 보냐면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물로 접어본 카네이션이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얘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면은 꼭 어버이날쯤 돼서 접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카네이션이에요. 하등 쓸모없죠. 어따 둬요. 그 종이에 글씨도 삐뚤빼뚤 제대로 접지도 못하고 풀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심지어 버리면 눈치도 그렇게 빨리 채잖아요. 어디 버리지도 못해요. 하등 쓸모없어요. 그걸 갖고 온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건강이 더 좋아지냐, 엄마 아빠의 어떤 뭐 재산이 증축이 되냐, 주식이 오르냐, 뭐 부동산이 오르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아무 쓸모없는 마음인데 받은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저는 침례식이란 어쩌면 물로 접은 카네이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카네이션 접을 거 엄마 아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로 접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죠. 하나님이 받고 야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헌금이나 더 해라, 가난한 이들이나 더 도와라, 응? 니네 교회 뭐 전도나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아마 마음 충만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마음에 드렸던 여인처럼 저희도 지난주에 침례를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너스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4년이 됐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는 제가 여름 수련회라는 것도 갔고요. 제가 좀 자랑 하나 해보자면 여름 수련회 두 번 다 나름 이 조그만 교회에서 침례식도 했어요. 여러분 뭐 지난주 38명 받으셨다고요? 코너스는 한 명 받았습니다. 사진도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 동학사 계곡에 모여서 함께 침례식을 했었어요. 사실 이 침례식을 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침례자가 한 명인데 동학사 펜션을 잡고 가보니까 이미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침례를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 놀으라고 풀장도 빌려놨거든요. 아, 그러면 풀장에서 그냥 침례식을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침례를 받은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아, 마침 저희 아버지가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설레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 이런 이야기를 끝나고 하면 좋을 걸 꼭 하기 전에 하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인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침례식을 베풀고 또 계곡으로 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고 이 수많은 이, 그 수많지도 않지만 이 인파를 데리고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서 얘 한 명 침례주기 위해서 그 계곡을 가야 된다고 너무 비효율인데 근데 제 머릿속에 근데 침례는 마음이지 그럼 기왕 마음 쓰는 거 마음 좀만 더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찮아하는 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 계곡을 내려갑시다 라고 해서 계곡에서 침례식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따 오후에 함께 볼 영화 정뱅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사고여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코너스 성도들이랑 해가지고 정뱅이 마을에 수해 복구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저기 조그만 초록색 옷 입은 게 저거든요. 혹시 안 갔다고 생각하실까봐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똥물인지 진흙물인지 모를 만한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집 안 묻어있는 곳이 없도록 다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끝나지 않는 이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저도 우리 코너스 성도들도 굉장히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마을 이장님이 저희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식당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전요 한동안은 외부 봉사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외부 봉사자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뚝이 무너지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이 뚝보다 더 높은 마음의 뚝이 이 마을 사람들 안에 이미 너무 높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는 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공동체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외부 봉사자들은 되게 효용적인,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고 가지만 한 번 드리고 가거든요. 결국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건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으로 우뚝 일어서기보다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우뚝 일으켜 세워주는 게 먼저 선행된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권선필 집사님이자 정뱅이 마을의 이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또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효용적이지 않은 낭비하는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서 많은 걸 채워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때로는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조금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행정이 탄탄해지면서 쓸모없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걸 왜 해? 그거 아무 쓸모 없잖아. 그거 어떤 의의가 있는 건데 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 함께하는 교회는 아무런 하등 쓸모없는 일인데도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바닥에 낙엽을 깔았던 적이 한번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그 잠깐 기분 좋고 말 행동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걸 그때랑 기획했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나고 치우는 게 더 곤욕이었대요. 치우는데 막 바닥에 흙 있고 막 은행 딸려와서 냄새 난 장난 아니고 막 치워도 막 낙엽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때는 그걸 되게 같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이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면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낭비해도 괜찮아. 아주 효율적이지만 하진 않아도 괜찮아. 아주 효용같지만 있지 않아도 괜찮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낭비와 낭반이 있는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는가? 마음만 나눠도 괜찮은 내 시간과 정성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접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면 마음만 드려도 기뻐하셨겠구나.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핑계로 마음도 안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좀 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접을 수 있는 카네이션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등 쓸모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봉사와 섬김을 하는 모습도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네팔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내 수중에 있는 돈 조금 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등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접는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마음이 닿기 위해서 우리가 쓸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카네이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카네이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꼬깃꼬깃 카네이션 접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 영혼은 요동합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매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행복을 느끼기 위한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작고 사소한 모든 것에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덕입니다가 반반씩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일생을 감사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작은 감사, 큰 행복을 느끼는 오늘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CCM 그룹 크라운즈 캐스팅의 곡으로 토기장의 손길로 In the Hands of the Potter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이었죠. 하나님이 포터이고 인간이 그분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진흙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화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작은 것에서도 만족해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일 겁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밝은 하늘과 구름 또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아카펠라 프레이즈 중에서 We Sing Alleluia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찬송가 2집 중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 There is a Fountain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연주곡 그리고 바디 오엔스의 곡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이 피스를 보내드립니다.

연주와 찬양으로 오늘은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연주곡 그리고 버디 오웬스의 곡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마이 피스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인테그리티 뮤직의 예배인도자 이즈리얼 호튼의 곡으로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 I Surrender All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작은 감사들로 인해 큰 행복을 느끼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론 캐널리의 곡으로 Jesus is Alive를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 선수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브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2672번님께서도 이 방송 함께 해주셨고요. 매일 극동방송 들으며 너무 감사하시다고요. 나 기뻐하리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2672번님께서 신청해주신 나 기뻐하리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아멘. 다 마신 투명한 생수병을 버리기 아까워서 깨끗이 씻어 말린 뒤에 쌀이나 잡곡을 담아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알뜰하게 재활용하려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어요. 그 좁은 생수병 안쪽은 습기가 잘 마르지 않아서 하루만 해도 세균이 수만 마리씩 번식하기 쉬운 위험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담는 대신 잘라내서 깔때기로 쓰거나 젖은 우산 물받이로 바꾸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근사하고 유용한 살림 도구가 되어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애써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마음이 쓰리고 세균처럼 원망이 피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와 모습으로 가장 빛나게 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재탄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옹기장이 키즈의 주님은 토기장이와 아가파워 워십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있는 빈 생수병, 음식을 담기엔 자칫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용기지만 살짝 잘라내서 깔때기나 물받이로 바꾸면 새롭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 유용한 살림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바꿨을 뿐인데 건강에도 유익하고 또 사용 방법도 다양해지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해둔 방식, 또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맞추려고 할 때는 가끔 마음이 상하고 또 생수병 안에서 피어나는 세균처럼 원망이나 조급함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는 내 삶의 쓰임새를 잘 아시고 가장 빛나는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쓰임새에 알맞은 도구가 돼서 가정 안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교회나 회사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유용하고 빛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 가장 소중한 형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주님께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시는 형태로 빛나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빚어가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선영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연주 찬양과 김수종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조찬미님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까지 전해드릴게요.

마음 묵상.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바울은 선을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지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일의 열매는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오히려 알아주는 이 없이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약속이 우리를 붙듭니다. 바울은 또한 선을 행할 대상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 곧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섬김과 배려가 쌓여 결국 큰 열매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지치지 않고 선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와 에런 도우의 예수 따라가며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고통과 불행이 영원히 계속될까봐 두려워하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슬플 때에는 다시 기뻐하게 될 날을 바라보렴. 그 소망이 슬픔을 견딜 힘이 되어줄 거란다. 사단은 앞으로 더 슬퍼질 것이고 계속 불행할 거라고 믿게 만들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란다. 나의 모든 자녀 앞에는 무한한 기쁨이 놓여 있단다. 천국에 마련된 그 기쁨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선물이란다.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단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겪는 해산의 고통은 참으로 크고 깊은 고통이란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면 새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만나게 된단다. 새 생명의 기쁨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걸어가거라. 그러니 오늘 더욱 깨어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신뢰하거라. 나의 안에 머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단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약속한 하늘 아버지가

신현재님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안선님의 죽게 드리네 그리고 나의 생명들이니 메들리 연주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클레이의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1429년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던 때인데요. 전쟁은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네미 지역의 소장농의 딸이었고 16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 싸움

장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참전하게 돼 오르레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쳐서 풍전 등화였던 프랑스를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잔다르크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많은 영토를 영국에 내주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섬김을 또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직접 오신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카드가 부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편이야, 뭐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닐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계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텐트메이커스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잊고 있다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이렇게 막 찾곤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오셨다면 그분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오벳의 하나님 내 삶에,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원래 영국의 부잣집 자제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리켓 선수로 국가대표를 할 만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신앙과 구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대결단을 내리고요. 중국으로 떠났고 또 노년엔 아프리카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부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찰스 스터드의 유명한 말, 유언이 있는데요.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언을 낳아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당신을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아인

사명의 길 박주옥 목사님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에레지의 사나 주구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 명언을 듣고 나서 저는 깊은 묵상에 빠졌는데요. 이 찰스 스터드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해 한들만이 영원하니라.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길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자고요.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메리 제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나의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한숨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을 속히 풀어주시며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이규현 목사는 자신의 책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보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망명자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물든 때를 날마다 벗겨내고 성화에 이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또 섬김과 전도의 길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그분과 교제함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스미의 Love Up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와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윌슨의 My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의 묘미는 바로 지고 있다가 단숨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지고 있는 팀이면 이기기 위해서 투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큰 능력이 발휘가 돼서 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쳐있고 뭔가 내 삶은 더 암울해져만 가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 이전보다 낫게, 더 좋게,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되시죠?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전해드렸어요. 뒤처진 것 같은 그런 패배의 의식이 참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저는 항상 역전을 꿈꾸고 뭔가 더 승리할 수 있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꿈꾸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알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주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대로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하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역전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군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하신 후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자세한 한반도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잠시 후에 이수봉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북한 땅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던져줬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을철이 되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군량미로 실어가서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가져갈 수 없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국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살 수 없는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전부나 감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혀야 하는지 조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중국에 가면 비법 월경했다고 잡아가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총살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일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가장 독재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장장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고쳐주기 이전에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너희의 그 피투성이 같은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는 사람은 상처 있고 피투성이와 같은, 어쩌면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피투성이와 같은 삶,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주민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살아있으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아서 통일의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0: 통일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북한 땅의 2,400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두 번째 구축함을 진수했죠. 이름이 강건함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배의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 핵무경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으로서 미국 본토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전력 확보를 의미하거나 이 배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뤄진 북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과 핵무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석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를 취역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통일신문이 7일 보도했는데요. 5,000톤급 신형구축함의 두 번째 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예.
2: 강건호는 올 6월 말 서해 함대에 실전 배치된 최현호와 함급과 무기체계가 동일합니다.
0: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건호 취역식에서 대단한 발언을 쏟아냈죠.
2: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직접 참석해서 강건호는 조선의 자존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2: 전략핵 잠수함 침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런 이번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2: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백스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0: 네.
2: 지난해 12월 이미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선체를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0: 네.
2: 이것을 내년 5월쯤에 본격적으로 진수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0: 네.
2: 이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0: 예. 그렇다면 이번 강건호의 실전 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강건호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0: 예.
2: 지난 6월 서해함대 배치된 최현호와 같은 급인데 동서해를 아우르는 해상 핵전력 구축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력과 기술력만으로 이런 대형 전력을 조기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고 계신데 김 위원장이 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힘을 명령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강경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네, 이 메시지는요. 미국과 한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근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2: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 예. 자, 취역식에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등장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주혜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갑판에 선 모습은요. 후계 구도와 세습 권력을 은연중에 과신 행보로 읽힙니다.
0: 예.
2: 북한 정권 수립 이일을 앞두고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적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은 북한 해군 전략이 단순한 연방 방어에서 벗어나 SLBM, 전략 순항 미사일, 핵 잠수함 등 전략적 타격군으로 전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2: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압박 속에서 북한에게 고급 군사 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 네.
2: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넘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2: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강건호의 취업보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중대 계획이 북한판 전략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특히 작년 12월 SSBN 전략핵 잠수함이 거의 완성된 선체를 손 모인 북한이 이 내년 5월 달에 본격적인 진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0: 예.
2: 북한판 SSBN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예. 예,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전략핵 잠수함 공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면 철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예.
2: 네 번째로는요, 전략핵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근해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SLBM으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2: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북한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비할 수 있는데 미국 근해에서 잠수함에서 공격을 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0: 그렇죠.
2: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되었다라고 할 상황을 가정해 보면 북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핵 잠수함은 바닷속에 살아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2차로 보급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0: 예.
2: 따라서 북한은 핵 공격 능력 강화에서부터 체제 생존 보장 카드까지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예.
2: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발사수단을 모두 갖추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예.
2: 협상하기 더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양쪽,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0: 네.
2: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외에 특별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진척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0: 예.
2: 앞으로 북한과 협상은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아마 북한의 이런 수위가 센 발언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2: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최훈호와 강건호 구축함 취역에 이어 전략핵 잠수함까지 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국가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북한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다르기 쉬운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닫고 북한과 협상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하시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남북한이 무기체계를 쌍방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의회 의장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러시아가 소련군 병사가 일본 황실에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부수는 대형 동상을 세우면서 쿠릴 열도 문제로 악화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단속과 반입 경로 차단으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기기 한 대 가격이 해산의 단층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만 5천 위안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등의 불법 유통과 암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연루된 간부에게 재산 몰수까지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 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세계 선수권에 이어 6개 대회 연속 무실 세트 우승과 3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가족들이 장례 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매몰된 주택에서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 지정돼 2022년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두 번째 한국 관련 명칭의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공식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열린 추역식에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2일 만에 인양됐으며 당시 해군과 조선소 관계자 상당수가 파면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고 이번에 공식 추격시키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건호를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곳이 동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건호를 동해 해상 무력 집단에 배치하고 동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를 적들을 향한 경고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해상과 수중에서 핵 전투 체계를 운용할 뜻을 내비쳤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8개월 뒤 이를 다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같은 5,000톤급인 최연호를 서해 함대에 배치한 바 있어 군 당국은 강건호의 동해 배치와 북한이 예고한 추가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을 맡아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의 이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에 대응해 이란 원유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으로 함정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국 수상 드론을 공격했으며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번에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동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에 높이 15m의 소련군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대일본제국 경계라고 쓰인 국화 문장 표석을 깨뜨리는 모습에 대일본

온 전승 기념 동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문장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현재도 황실이 사용하는 문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일본을 상징하는 문장을 파괴하는 기념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는데요. 최근 중국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 북한과 대일 비난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러일 갈등이 동북아의 중러와 미일 간 대립 구도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올라 기기 한 대가 집 한 채 값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에서 중국 휴대전화는 최근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 돈 약 7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해산에서는 단층 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로 보고 국경 지역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밀수가 사실상 차단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비공식 밀수까지 어려워지면서 기기 공급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단속에 발각될 위기에 처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존 기기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과 연락해야 하는 송금 브로커들에게는 여전히 돈벌이의 필수적인 수단이어서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위험과 기기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일도 줄고 송금 브로커들도 거래 상대와 금액 등을 따져 한층 조심스럽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연료가 국가 유통망을 벗어나 암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지난달 27일 간부들의 뇌물수수와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 뽑으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반입된 액화가스와 휘발유, 경유 등이 일부 간부들의 비호 아래 평양과 지방의 개인 사택이나 밀매상에게 흘러들어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인민위원회와 안전기관이 합동단속조를 꾸려 국가유통망 밖으로 빠져나간 연료를 찾아 전량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연료 유출과 암거래에 개입한 간부는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하고 재산까지 몰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평안남도에서는 유류조상시설과 운송망, 시장 주변의 연료 판매, 보관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러시아산 연료가 지방의 차량 운행과 장마당 물류를 떠받쳐온 만큼 대대적인 회수가 지방 경제와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중국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며 국제대회 두 개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인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1게임을 21대 17로 가져온 안세영은 이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8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상대를 압도해 21대 6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4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는데요.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3년 연속 우승했고 단체전을 포함해 올 시즌 10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전용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에게 패한 이후에는 33연승을 이어가며 올 시즌 49승 1패, 승률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야마구치와 미야자키를 잇따라 꺾으며 금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돼 가족들이 장례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는 지난달 26일 네팔 보테코시강 유역을 휩쓴 대홍수 당시 가족 4명과 함께 실종됐는데요. 가족들은 실종

종 팔일자가 되자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신 대신 힌두교 의식에 사용하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 장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도로 재건 작업에 투입된 네팔 무장경찰대가 매몰된 주택 부근을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이전에도 같은 지점을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수로 건물 전체가 약 100m나 밀려나 3개층 반이 완전히 매몰되고 4층도 절반가량 진흙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서진 창문을 통해 진흙 속으로 들어가 슈레스타를 발견했고 그는 군 헬리콥터를 통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생환으로 아직 매몰된 주택이나 터널에 갇혀있는 다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남미의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주 칠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산티아고 레콜레타구 파트로나토 지역 일부 구간이 한국의 거리로 명명돼 지난 4일에 현지에서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파트로나토는 한국 식당과 마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자 칠레 한인 동포사회의 경제생활 중심지입니다. 이번 한국의 거리는 한 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지정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한국 관련 명칭이 공식 부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학재 주 칠레 대사는 한국의 거리가 반세기 가까이 현지에서 땀 흘려온 동포사회가 스스로 얻어낸 이름이라며 2028년 한인이민 50주년을 앞두고 동포들의 자부심이자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그리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허락됩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참 아름다워라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앨범 가운데 찬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당연하고 사소해 보였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장 선한 그 길 위를 걷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트루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영어 성경에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누가 참 나의 친구가 되시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친구 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첫째로 나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 주신 사진 카라 파월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고 선배인데 내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친구, 나 하나 바라보고 미국에서 가족, 친족,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온 저희 집사람, 과연 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죽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 첫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예수님, 내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갈 친구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구 세 사람. 친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 친구. 둘째, 나를 잊어버리는 친구. 셋째, 나를 미워하는 친구.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오늘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한 이후에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주는 나의 친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화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전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사역자 나무혜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매일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이곳 남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겨울에도 정말 따뜻하게 몸을 입고 옷도 입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1: 네. 고향이 함경도 정확히 어디시죠?
0: 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거의 이제 뭐 초겨울에 오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이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너무 그려보여요. 네.
1: 어제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0: 대학교 들으셨어요. 해변가에도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1: 저 25살 때, 25살까지 살고.
0: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1: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0: 네.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1: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0: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1: 네, 맞아요.
0: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1: 그때니까 95년도 그 권한 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는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네.
0: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1: 네.
0: 가족의 경제 보탬이 네, 되고자
1: 네,
0: 하고
1: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죠. 중국에서.
0: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네, 따로 못하시고 건너가신 네. 거예요? 네.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1: 중국 길림 창춘 쪽에.
0: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1: 처음에는 한 몇 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0: 네.
1: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0: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1: 맞아요.
0: 하셨는데
1: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0: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1: 네.
0: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0: 뭐라고하신건가요？
1: 안녕하세요，저는두보라입니다。저는북한에서온두보라입니다。하나님이또제이방송을듣는모든사람들하나님도은혜를많이받길바랍니다。
0: 아멘。1998년도쯤에우리고난의행군쯤에돈을벌기위해서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강을 건너고자 결단하고 이곳 한국에 정착한 지 지금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매님의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꼭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팔았지 않았어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 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0: 네.
1: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거 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네. 일하는 덴지 일하는 아는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도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그 한 방에 지금 이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0: 해가지고 온 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1: 그분이 오신 거예요?
0: 네, 네, 우리 집에, 우리,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네.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 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네. 나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서 온 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네. 저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고 신약, 구약, 하여 찬송 네. 책 이렇게 세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뜨고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육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일독하신 거예요?
0: 예. 석 달 만에. 다 읽고 나서 공항국에 뜨거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네.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1: 신고를 했군요.
0: 네. 그래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차 모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아,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돈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을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네.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났다가도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혔다가 또 써가지고 그 가죽 획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 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말하면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제가 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0: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제가 지나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 아 신자들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 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아.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제가 그거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아. 그 가정에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의 참 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네.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 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전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드보라 자매님은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행전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열두 사도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별명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 존엄을 무시하지 않는, 망치지 않는 별명을 붙여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게 혹이라도 덕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분위기를 좀 살린답시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신체적인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 열악한 가정환경, 실수한 것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안겨주는 별명은 안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아휴, 저 사람 눈이 작아가지고 와이샤스 단추구멍 같아. 이런 별명은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별명 붙여줘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별명 붙여주면서 성도 교제한다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과일 나무 같은 것이 보통 나무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 산소 그리고 수분 공급 혹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산소 같고 수분 같은 별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찾아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문제가 있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았던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문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현실이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결해서 마침내 사명 감당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이런 문제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조건 빨리 해결되기만 하는 것을 되기만 기다리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회개한다면 이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앞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망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백성들 수세고 뭐 군인들 수세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 앞장군이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조사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백성이 7만 명 죽어나가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옵나니 주의 손으로 백성 말고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가문을 치소서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다윗이 이때 처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하고 나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내 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0절에 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게 1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7만 명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왜 재앙을 안 내리셔야 되는데 왜 재앙 내리셨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너무 유치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요즘 욥기서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자, 옛날에는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면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어요. 그걸 뺐습니다. 화살을 뺐어요. 즉시 나요 고통은 당분간 참아야 돼요? 고통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해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질서를 어지럽혔던 누나 미리암이 한세시병에 걸려요. 그러자 모세는 생명의 은인임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좋다. 모세 너희의 기도 내가 들어주마. 단 죄 졌으면 최소한의 죄값은 치러야지.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과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구해받아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기 위한 바람을 가진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믿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이신 예수님 믿는다면 현재 내게 있는 고통,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얼마든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근성 가져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믿음 생활의 로드맵 따라 한번 가보세요.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동신교회 다니는 아무개 저 사람은 문제 있어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문제 있잖아.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모든 거 원상회복시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뭔가 무너지잖아. 아유 다시 세운다니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다면 감사의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둘째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니까는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압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회복의 은총이 입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시리즈로 보면 본문은 잘 안 나오는데 유엘 2장에 가면 이게 과정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내 죄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치는 겁니다. 왜? 자기 개선을 위해서, 발전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하고 뉘우쳐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자리까지 이어져야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차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께서 혹시, 혹시라는 말 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가감도 있으면 안 돼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잘못했다고 주님 이내 용서하시는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이제 모든 재앙 싹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는 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다만 조금 전에 저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죄졌으니 죽어 마땅해요.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오나 주의 인자하신 긍휼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다시 예배할 기회 주실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큰 코닥쳐요. 그러지 마세요. 죄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이 졌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인자하심 자비하심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혹시 긍휼 베푸시사 예배하는 특권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고 정성 기울여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예배 제대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뻔한 겁니다. 예배 드려야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서면 믿음생활 바로 서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예배를 해야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회복되고,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사람 다윗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 멀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주님마저 멀리 떠나면, 예배마저 멀리 떠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휴가 가겠다고 예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등한시하면 신앙은 병들어 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 저분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맡겨진 일에 열심히 내는 성실한 사람이야. 물론 이런 별명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별명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놓치지 않고, 기쁠 때도 예배하고, 늘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예배가 살아야, 믿음도 살고 믿음이 살아야 회복의 은총도, 필요한 은총도 있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셋째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장마당을 가진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대 지존 소리 듣는 다윗왕이 왕림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폐하, 이 땅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소도 준비하고 던져드릴 나무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민족 7만 명이 죽어나간 마당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받아주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니 진짜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다장마당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드립니다. 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누구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어머니 직분이 어떻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만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가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조차도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 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게 있어야 나지요. 내가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은 바쳐서 이 시간 나왔잖아요. 바치는 게 있어야지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 바쳐야지요. 재능도 필요하면 바쳐야지요. 바쳐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를 바치면 그걸 연락하시고 나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자손손 복 주시는 겁니다. 과연 다윗도 그랬는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사 드렸던 예배했던 그 장소 아나우나 타작마당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명소가 됩니다. 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성전인 에루살렘 성전 지은 곳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인류 역사 최초의 솔로몬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 받았을 때 다윗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백성들 7만 명 죽게 한 아주 못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제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후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열심히 살다가 에이 놔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러다가 여러분 후손들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왕면 여러분 까닭이나요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보장해 주는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의 복 받아야 합니다. 물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영향력 행사하는 복? 뭐가 나빠요? 좋지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받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능 얻을 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훌륭했던 깔뱅이였지만은 50대에 종합병원 소리 듣다가 이 세상 빨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최상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한 천국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생활하면 그 건강이 복입니까? 물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 맛으로 살다가 그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물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자손의 복도 그때부터 영양가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왜?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시죠.

0: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닌 말로 천천만만 뭐 양, 소 바친들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으신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잖아요. 앞서 나온 모든 별명을 이 총가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천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복을 여러분이 귀한 줄 알고 좀 잘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 있는 복 이걸 누려야 됩니다. 천상천하 최고의 복인 예수님 믿는 복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물론 사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존귀하고도 바람직한 별명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별명 갖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착당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휴, 내가 저 양반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되는데, 저분은 힘들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주셔도 자만하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 지키는 분이야. 아이고, 저분은 축복의 통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설교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넷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0: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1: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0: 요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함경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20mm, 황해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3도, 부산이 22도, 여수가 21도, 서울과 광주, 목포,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 대전, 대구가 18도, 평양과 춘천이 17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8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목포 29도, 여수와 제주가 28도, 대구와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포항이 26도, 춘천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4도, 강릉 23도, 신의주와 청진이 22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최대 4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 가운데 이 하루 이미 승리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내신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첫째, 나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막연히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불을 보았을 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처럼 들립니다. 심판과 고난이 싫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말도 싫은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고난 없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중보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만 던져주어도 다 알아듣는다면 굳이 낯설고 먼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내 곁에 바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의 얘기나 간증을 들으면서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졌음을 깨닫는다면 그의 말이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 마음 문을 열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처지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통만을 구하며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여기서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다는 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직접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불순종이자 형벌이에요. 그런데 20절에는 또 다른 위험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전하는 것이에요. 마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자녀가 인류대에 붙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도 누리는 영광이 복이다라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눌리는 무거움만 남습니다. 이런 기복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는 평강이 없어요. 결국 참된 말씀 사역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에 평강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하며 말한 적은 없습니까?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앞머리가 길어 눈을 가리자 엄마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던지 짧게 자르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기겠다고 해놓고 자르기 싫어서 계속 피했지요. 결국 엄마는 화내시며 제게 멋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대로 눈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앞머리를 자를게요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우긴 모습을 회개

0: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서 친구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친구가 저를 일부러 밀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친구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니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친구가 일부러 밀쳤다고 우겼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저는 가끔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게요. 저의 적용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입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고 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험과 성취를 꼭 세상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 성취라고 여긴다면 망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성도에게는 무슨 성취가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취는 생명의 성취예요.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증험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 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씀이 참되었음이 드러났지요. 참 선지자의 말은 당장엔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험이자 성취 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되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길 원합니다. 당장 성취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통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게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이 뒤에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 그 못 쓰는겨. 이 면제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제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누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

0: 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 성직자들이 이런 보험에 제안하고 있느냐 이거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 있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질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 비치니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 가능하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봤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0: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종종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그나마 있었던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느낄 때일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인내하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길은 도저히 열릴 가능성조차 없고 애써 믿음을 붙들어도 현실은 그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작은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절망케 하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선포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만 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로 된 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낙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나는 피곤해하지 않는단다. 나는 지치지 않는단다. 나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어 계신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어떤 누구도 그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흉흉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를 번민케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을 그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꿈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시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란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철은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막혀있는 문 하나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 너머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서 그래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림이란 더 이상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며 주께 나아왔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햇빛과 공기처럼 말씀이 늘 내 곁에 계셔줌이, 그것도 거저 계셔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비치신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시편 119편 121절 여기는 이제 16번째 알파벳 연입니다.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아인 그러면 이제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에 관한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내 눈 이게 이제 I, 나이라고 하는 나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129절부터 이제 136절은 시편의 이제 17번째 알파벳인 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폐. 폐 하면은 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폐래 그러면 놀라움 뭐 이런 폐타 그러면은 입을 열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시편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제 121절에 이 아인, 눈입니다. 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이런 말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지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시편에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방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보통 이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

지키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꼭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자, 보증하다라는 건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꼭 책임져 주시고, 예, 알아보라고 하는, 이제, 보증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가 알라본이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꼭 책임져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볼 때,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주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하나님이 뭐 꼭 있다고 그러냐?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특별히 123절에 내 눈이, 예, 드디어 이제 눈이 나오죠. 나의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는데, 이 억압자들의 핍박을 보느라고 지친 게 아니라,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붙들고 사는 거 피곤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안 피곤하십니까? 생활에 습관이 되신 분들은 끄떡없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이 몸을 다시 추스려서 일으켜 세워서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어서 꼭, 그래서 여러분, 그 1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 지난 어제 봤던 말씀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참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124절에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이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종이라는 건 내가 단순히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종, 나는 주님만 따른다는 거죠. 언약 백성입니다.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대로 우리 이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님의 율례들, 주의 뜻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갈팡질팡하죠.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그 법을 폐하기 위해 힘들고 애쓰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죠.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금속이죠. 귀금속이죠. 자, 이런 것보다 더 사랑한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바르게 여기는 건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기준이 안 되면 주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기 쉽죠. 아니, 다 저렇게 하는데 굳이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거짓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를 억압하는 많은 이 세력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며 그들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까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인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그 17번째 알파벳 연인 폐로부터 시작합니다. 폐는 이제 입이라는 말도 되고 또 여기서 나온 이제 동사 폐레라는 게 놀랍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자, 1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놀라움으로. 예. 펠라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페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증거들이 놀랍다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건 뭐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자, 여기 연다. 이게 이제 페탁을 하는, 입을 열다라고 하는 또 이제 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129절은 놀랍다로부터 시작하고요. 예, 폐래. 그 다음부터 130절은 열다.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명사로 이제 시작되기도 하지만 동사로 종종 시작을 하죠. 예. 예.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열면, 입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우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붙드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이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 자, 여기도 입이 나옵니다. 폐, 폐.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연다라는 건 마음을 연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계명들을 사모해서 받아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과 핍박이 있는 때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주님 내게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자, 여기 발걸음이라는 말도 폐로부터 시작되는 폐암이라는 단어인데,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따라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세우시고 어떤 죄악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을 우리 잠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신약시대에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성취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비슷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 그의 말씀을 붙드는 동시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134절에 말씀의 박해에서 나를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주변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조건을 내세운다기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속의 역사의 이제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킬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이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막 몰아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가 아니고 구속해 주셔야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호소입니다. 출애굽을 해주셔야 제가 시내산의 계명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저를 구속해 주셔야 제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은 뭐냐? 이 압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와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죠.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자,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이 또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 여기서 이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비춘다는 것이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의 열망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1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제 시냇물이 펠레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펠레그 하면은 이제 시냇물 이렇게 되는데 여 끝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자, 아니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함부로 짓밟는 건 당연한데 그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유는

0: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악인들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만이 올곧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에 감동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놀라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명철로 찾아오시고 죄로 치닫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에 충실하며 주의 율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작정만 하면 신기하게도 나의 걸음이 죄악에서 멀어집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나의 겉사람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순간순간 나를 돕는 자로 계심을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하죠. 묵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조용히 결단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내 속마음을 보시고 어느새 내 삶의 우를 두르시며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멸시가 혼대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의의가 되어주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비록 환란과 우환이 성도의 삶을 습격한다 해도 이 말씀만 우리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어떤 그 절박한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희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또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철저한 무력감을 느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원망 불평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그 심각한 경우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을 만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면은 최악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여자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잘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아내가 두 명이다 보니까 남편이 두 아내를 다 사랑하지만 이 아내들끼리는 관계가 좀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는 어떤 관계냐? 적수 관계가 되어졌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의 적수 분인나가 계속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요, 한나를 막 심하게 격분을 시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염장을 막 계속 질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고픈 것은 참겠는데 이 적수 관계인 이 분인나가 계속 격분을 시키면서 이 괴롭게 하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한 다음에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겠는데, 여러분, 임신 안 되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인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는 이제 애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을 만나고, 그 때문에 이 적수가 되는 분인 나에게 많은 괴롭힘을 그 당할 때에 이 한나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을 아들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장제목이 이제 그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는 자신이 당한 고통과 또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거, 또내 인생이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또이 스올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깊고 어두운 그런 무덤, 지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스올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삶의 가장 이 밑바닥에 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강조한 말이 바로 스올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이 분인나가 낳은 그 자녀들하고 합세해가지고 한나를 공격을 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스올의 깊은 고통 속에서 그 극한 힘듦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한나를 살려주시고 또 스올의 깊은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끌어 올려주셨다, 이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 죽는 것, 또 스올의 문제의 깊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될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스올 문제와 같은 그런 깊은 고통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때 해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휠체어의 전도자 조니 에릭은 활기차고 촉망받던 17살 때 1967년도에 이 얕은 호수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허리가 다치면은요, 우에는 쓰고 이 허리 밑으로 이렇게 이제 마비가 되는데, 이 목뼈가 부러지면은요, 이 목뼈, 이건 되는데 이 어깨부터 이 아래로 전부 다 이제 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깨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이빙 한번 잘못했다가 17살 때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된 그녀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먹는 것도 이렇게 먹을 수가 없고 소대변 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 갇힌 신세가 되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면회 오고 친구들이 면회 오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족이 자기의 뭔가 좀 도움을 들어줄 것 같고 또 친구 누구가 좀 이렇게 자기의 도움을 좀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으면은요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무엇을 부탁했느냐 나 좀 제발 좀 죽여달라고 응? 내가 지금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어깨부터 온몸이 다 마비가 되어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에게 막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제발 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처절한 스월 고통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실에서 하루하루 절망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너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위로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존이는 자신과 같이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그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훗날 존이가 간증하기를 본인이 그 병실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뭔가 좀 부탁을 들어줄 만하면 제발 좀 나 좀 죽여달라고 간절하게 그 부탁을 했던 이 스올 같은 절망의 침상, 이 고통의 침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목 위로는 하는데 어깨 밑으로는 다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을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느냐? 입에다가 붓을 물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목소리는 나오니까 찬양을 불렀고 또 그러면서 이 존이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자선 단체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휠체어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항상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 희망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죽음 문턱에서 그녀를 살리고 가장 깊은 절망의 스올 고통에서 그녀를 끌어올려 열방에 이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스올과 같은 캄캄한 고통 터널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재정의 위기 때문에, 관계 단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실패로 인해서 죽음 문턱의 스올과 같은 이 고통의 이 죽음 문턱에 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스올에서 이 고통의 스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 스올과 같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신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고통의 죽음에 이 스올에 놓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두 번째로 가난과 부함, 낮아짐과 높아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부유와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심하면은요 부정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가치관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뭐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뭐 해서 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인본주의 가치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가치관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리로 끌어가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적수 분인 나에게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스올의 문턱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 인생이 부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낮아짐의 이 스위치를, 예? 이 스위치를, 여러분 스위치를 낮아, 딱 누르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높아져고 높아지는 스위치 딱 누르면 다시 높아져. 이 스위치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다. 누구 손에 쥐어져 있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다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내용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그때 그때 미스터 김하고 그냥 확 결혼했어야 되는데 미스터 오를 만나가지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누가 높여주시면 높아진다? 누가 부하게 해주시면 부해진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는 거, 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순간적으로 부함과 높아짐을 얻어서도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혼이 바닥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의 삶이 이 스올의 문턱, 이 고통의 스올에 지금 내가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막 너무 힘들고 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살아나고 높아지고 부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스올의 이 고통에 이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100% 확실한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때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가 바로 JC 펜입니다.

저 때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막대한 빚을 지면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걸 갚아야 되고, 본인이 목 아프면 잘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면 자녀들까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 페니가 뭐 엄청난 그 빚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 갖가지 힘듦을 당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엄청난 빚을 뭐 도저히 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펜이 마음속에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기회는 없다. 그래서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죽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지혜롭게 죽을, 매일 밤 이 죽는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정신병원 노비를 걸어가는데 지혜 그 지하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그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지혜 그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지하 예배당에서 부르던 찬송이 몇 장이냐?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펜이는요, 목사의 아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찬송 잘 알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강단 앞에다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페니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될 때는 제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를 가난하게 하게도 하시는 분, 또 부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면서 울며 울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페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울증이요, 기적처럼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이 우울증 치료받기가 약 먹어서 치료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페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빈손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 이 백화점이 지금도 한 6, 700개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6, 700개거든요. 그러면은 백화점 막 600개, 700개를 운영하려면은 바빠요, 안 바빠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지 쉬워, 안 쉬워? 안 쉬워요. 근데 이 페니가 뭐 깨달았느냐? 잠도 안 자면서 야 열심히 했더니 그게 온전하다. 한순간에 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에게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온전한 11조의 믿음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켜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기업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지셨습니까? 또 직장과 사회에서 원치 않게 주의가 낮아졌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붙들리거나 좌절에 붙들리거나 자포자기에 붙들리거나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붙들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0: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스울과 같은 그런 이 고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삼키려고 무섭게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때때로 가난의 스올에 낮아짐의 스올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런 이 스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겸손하게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시 부하게 높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은 운으로 우연히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고통과 이 고난의 스올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이 스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 승자의 역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이 스홀의 고통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중심, 예배 성공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주시면 역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궁평교회 서형래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직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황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긴장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참 예. 신기한 게요, 한번 아 저 사람 원래 저래 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 모습만 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죠.
1: 맞아요.
0: 평소에 잘하다가 한번 실수해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 아하.
0: 근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아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1: 맞아요.
0: 같은 일을 놓고도

0: 내가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네. 사람은 한번 자기 생각을 고치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들어와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네요. 예.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만 골라서 보고 불편한 정보는 잘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답니다, 목사님.
1: 맞아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경향성이 좀 있지 않나.
0: 성경을 볼 때요?
1: 생각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는 거죠.
0: 네.
1: 내가 원래 생각하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들려오면 잘 듣는데 내 원래 생각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자꾸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0: 네.
1: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래 하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니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 라고 버틴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0: 맞아요.
1: 자기 생각을 여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옳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걸 계속 확인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은요, 사람을 볼 때도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0: 네.
1: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 앞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도 좀 다르게 보이고
0: 그쵸.
1: 하나님 말씀도 더 깊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0: 아멘.

0: 그는 나의 구세주 서울 아멘. 코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1: 그럼요.
0: 예, 옆에 있는 누가 나를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 같이 아. 착각할 때가 물론 도움은 주시 하나님께 주신 또 동역자니까.
1: 그럼요. 예.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0: 맞습니다.
1: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다 보면 네. 그 율법 중에서 이 점치는 자나 박수를 따르지 말라 네.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는 네. 꼭 그 이제 점이나 뭐 무당이나 요것만 따라가지 말라고 오. 받아들이는데
0: 네.
1: 사실 이제 그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네. 자기가 미래가 불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 외에 따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네. 물론 점집이나 무당도 포함되지만
0: 네.
1: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거라고 의지하는 무언가들.
0: 네.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럼요.
0: 권력일 수도 있고.
1: 요즘엔 또 막 AI일 수도 있어요. 막 물어보는 거.
0: 요즘 AI랑 참 대화를 많이 하죠.
1: 얘가 막 알려주면은 막 안심이 될 것 같고.
0: 걔들 못 믿어요. 아시죠?
1: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네. 하는 모든 것들.
0: 맞아, 맞아.
1: 그것들이 바로 이 구약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0: 뭔가를 구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불신들을 붙잡는 것.
1: 예.
0: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멀리 하라고 했던.
1: 아멘. 예.
0: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1: 아멘.
0: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탈무드 인생극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오늘도 명품 배우님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와요?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대전극동방송 네. 검색하시면 되는데 매주 수요일에는 특별히 명품 배우들도 와서 네. 연기를 하는 날이니까
0: 그쵸.
1: 물론 우리가 오디오 드라마이긴 하지만
0: 아 표정들이 명품입니다.
1: 그럼요. 비디오도 예. 못지않다.
0: 그렇습니다.
1: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유튜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1: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만나라고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만나가 담긴 링크 보내드립니다.
0: 네.
1: 꼭 만나 이렇게 두 글자만 안 보내시고 만나주세요. 누구누구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셔도 손글씨 손글로 매일매일 제작되는 만나 보내드리니까요.
0: 네.
1: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문자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네요.
1: 아,
0: 5249번님.
1: 아침은 항상 고맙습니다. 차창을 여니 아침바람이 기분 좋게 합니다. 미소와 함께 오는 얼굴들이 고마워집니다. 이런 여유와 감사를 60대 후반에 알게 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감사입니다.
0: 아...
1: 먼 출장길 감사로 출발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감사와 이런 여유를 좀 50대에 좀 알았으면 40대에 좀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걸 60 후반에 알게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1: 그럼요.
0: 감사하다는 표현이잖아요.
1: 앞으로 한 40년 남으셨는데요.
0: 아,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와, 저도 가끔 나의 40대와 나의 30대가 부끄럽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 이 마음을 그때 알았으면
1: 아,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이라고 후회도 들기도 하지만
0: 네.
1: 지금이라도 잘 알았으니
0: 아, 그러니까.
1: 아는 것대로 살아가야죠.
0: 맞습니다. 60대 또 70대 후회 안 하려면
1: 예.
0: 그렇죠. 예. 사연 감사드리고요. 3919번님
1: 새벽녘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눈을 뜨며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0: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는 우리 딸 아들 꼭 만나주시고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드시다고 주일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 해주시네요.
1: 같이 살아도 주일이나 겨우 얼굴 봅니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뭐 패턴들이 좀 다르니까.
0: 예.
1: 저도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아침 방송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항상 또 늦게 오니까.
0: 그렇죠.
1: 저도 주중에 뭐 얼굴 못 볼 때가 제법 있거든요.
0: 예. 그렇군요.
1: 물론 제가 좀 그런 엄마라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할까요? 7902번님.
0: 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 동원예비군 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딸 가정에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인도하는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삶 만나게 하여 주세요.
1: 아멘. 아멘. 좋습니다. 매일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0: 예.
1: 그 기도 덕에 우리가 사는 거죠.
0: 아멘.
1: 예. 자, 고1 딸 만나달라고 하나님은 왜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시냐고 매우 반항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재밌는 표현이네요.
1: 아.
0: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네요, 이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왜 나를 가스라이팅해? 엄마 왜 교회 가라고 나를 가스라이팅해? 이게 아니고 네. 하나님은 왜 나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야?
1: 가스라이팅 한다는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1: 네.
0: 그러나 하나님께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죠. 욕도 그랬는걸요.
1: 그러니까요. 우리 그 5570번 따님 그 얘기하면 야, 너 믿음 좋다. 엄마보다 더 믿음 좋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이어드린 찬양은 나는 믿음으로.

0: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수요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의 명품 배우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희 집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최영 집사입니다.
0: 네.
1: 목이 메었어요. 너무나 일주일간 아, 보고 싶으셨던
0: 아, 그러셨군요.
1: 거죠.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0: 그 마음 이해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탈무드 인생극장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드라마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종종 실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 90 정도는 강PD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굳이 뭐 시작 전에 그런 걸 뭐 이렇게
0: 항상 양심의 가책이
1: 밑밥을 그렇게 열심히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다 이해하십니다.
0: 예. 오늘은 왠지 이정도 목사님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1: 벌써부터 실수할 것 같은 기분이 스멀스멀 나오지만 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뭐 가끔 실수를 하긴 하지만 아 내용들이 늘 주옥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1: 정말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내는 그 모습들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네. 오늘도 주제가 진짜 좋거든요.
0: 네.
1: 요 주제를 네. 우리 삶 속에 참 새겨넣으면 좋겠습니다.
0: 괜찮습니까 주제?
1: 주제 좋아요.
0: 아, 예. 예.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예.
3: 네. 저는 이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0: 어, 맞아요. 아. 뭐도 안 걸린다는.
3: 네. 네.
0: 예. 아침에 마스크를 다 끼고 오셔가지고 네. 예, 깜짝 놀랐네요.
3: 그런데 브랜 아니 정말
0: 네 감사한 딱, 거.
3: 예,
0: 네.
3: 일주일 목이 아팠는데 네. 오늘 회복됐습니다.
0: 그렇군요.
3: 아. 방송 마치고부터.
0: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아, 아, 죄송합니다.
1: 보통은 이렇게 오늘 괜찮아졌습니다. 이러면 아유 감사하네요 이럴 텐데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럼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3: 아, 네.
0: 아, 제가 이미 정동 선생님한테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죄송해요. 네, 자 우리 유치 선생님.
4: 아, 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네. 그 어지럼증과 오. 그 심박. 수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막 네네. 긴장되고 막 과호흡이 오고 막 그런 상태여서 검사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0: 어, 괜찮으시다고.
4: 네, 예, 괜찮습니다.
0: 여러분이 우리 연약한 자들이 꾸미는 예 극장입니다.
1: 환절기라 그런가요?
0: 예.
1: 지난 일주일간 아니요 어제 김예나 교수님도
0: 어 맞아 맞아
1: 마스크 쓰고 들어오셨거든요.
0: 네,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1: 아 지금 예. 스튜디오에 바이러스가 그냥
0: 갑자기 목사님
4: 지금 아니에요.
0: 지금도 아플 것 같으신 거 느낌이. 네, 우린 또 그런 바이러스 이기잖아요.
1: 아 그럼요 이겨냅니다 또.
0: 할렐루야.
1: 다 이겨냅니다.
0: 네. 자 오늘 이제 이미 이제 미리 이제 사과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한번 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 인생극장 제14화 두 개의 주머니.
1: 사람의 마음에는 참 이상한 추가 하나 달려있다.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는 그 추가 너무 쉽게 위로 치솟는다. 내가 이만큼 해냈어. 내 판단이 옳았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그러다 어느 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너무 깊이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끝났어.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잘 될 때는 자신을 너무 크게 보고 무너질 때는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사람의 마음. 그 위태로운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는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한 거상이 모든 것을 잃은 어느 폭풍우 치는 밤에서 시작된다.

0: 끝났다고 베냐민. 오롯 백작이 내 산단도 창고도 거래권도 다 빼앗았어. 거기에 반역자라는 누명까지 씌웠으니 내일 아침이면 이 국까지 주포관들이 들이닥칠 거야.
1: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형님. 아직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남쪽 국경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제가 말도 준비했고 납비님께서도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0: 국경을 넘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황제전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제국의 무역을 주무르던 나로니다. 온 도성의 귀족들이 내 눈치만 살폈다고. 그런데 지금은 지렛기처럼 피를 피하며 벌벌 떨면서 구걸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짓밟힌 벌레라고. 차라리 이 검으로 내 목을 찌는 게 낫겠어.
1: 형님! 칼을 거두십시오. 이 비참한 꼴로 죽으려고 지금까지 버티신 겁니까? 살아있어야 다시 싸울 수도 있습니다.
0: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다 사라졌어. 이름도 재산도 사람들도 내가 아론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1: 형님이 가진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형님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0: 세상은 이미 나를 버렸어. 지금 그런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으냐?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무얼 할 수 있겠어?
1: 형님.
0: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더 도망치고 더 숨고 더 비참해지는 꼴까지 보고 싶지 않아.
1: 그 말 다시 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모든 걸 잃었다고요? 아니요. 형님은 지금 처음으로 돈도 이름도 사람들의 박수도 없는 자기 자신과 마주한 겁니다.
0: 뭐라고?
1: 기억 안 나세요? 반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형님을 찾아갔을 때요. 다시 시작할 돈이 조금만 필요하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죠.
0: 베냐민, 지금 그 이야기를 왜...
1: 형님 그때 제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맞다. 그렇게 차갑게 말했죠.
0: 그때는...
1: 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거다. 형님이 제 앞에서 분명히 했던 말입니다.
0: 그때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
1: 아니요, 형님. 너무나도 잘될 때였습니다. 너무 잘 돼서 형님이 서 있는 자리가 원래부터 형님이 자리인 줄 알았던 거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0: 그만해.
1: 형님이 지금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이 그때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0: 뭐라고?
1: 그때는 실패한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더니 지금은 실패한 형님 자신을

0: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형님은 늘 사람의 값어치를 성공으로만 재왔습니다. 남에게도 그랬고 지금은 자신에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들렸던 말이냐?
0: 저는 그 답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살아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 칼을 치우게 아론, 피냄새는 오론백작의 사냥개들을 불러들일 뿐이네.
0: 라비님, 도성 전체의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아론 형을 다른 영주로 피신시켜 주십시오.
2: 준비는 됐나? 동쪽 길은 이미 군사들이 막았네. 남쪽으로 돌아가야 해.
0: 말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2: 그래 보이는군.
1: 저를 비웃으러 오셨습니까?
2: 아론, 내가 이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자네를 비웃기 위해서겠나?
1: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했어야지. 그 말이라면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2: 나는 그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네. 자네가 지금 자신에게 너무 잔인해서 왔네.
1: 제가요?
2: 그래, 잘 나갈 때는 남에게 잔인했고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잔인하군. 둘 다 같은 병일세.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병. 돈이 많으면 자신이 대단해지고 돈을 잃으면 자신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병 말이야. 아론, 이 두 개의 주머니를 보게.
1: 이게 무엇입니까?
2: 자네가 거상이라고 불리면서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오만을 떨 때 자네는 이 오른쪽 주머니를 열었어야 했네. 거기에 뭐라 적혀 있는가?
1: 나는 한 포기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2: 자네가 한낱 먼지임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고한 적 타인을 짓밟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처럼 겉껍데기가 벗겨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벌레라고 부르면서 자책하지도 않았을 게야.
1: 그건...
2: 그리고 지금 모든 걸 잃고 삶이 끝났다면서 자학하는 자네가 열어야 할 건 바로 이 왼쪽 주머니라네. 읽어보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1: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2: 그래, 제국의 부와 거상의 타이틀은 빼앗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네라는 영혼의 가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네. 자네는 함부로 버려질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네 하나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만큼 고귀한 존재이니 말이야.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게. 자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 자네를 고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이 자네를 도울 것세.
1: 라비님,
2: 자네는 원래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다고 모든 걸 잃었다고 해서 하찮은 존재가 된 것도 아니네. 그러니 오늘 밤 이 두 주머니의 무게를 가슴 깊이 견뎌내게. 그것이 자네가 진짜 인간으로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라네.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상처 입히고 스스로 오만의 감옥에 갇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의 가치를 짓밟고 절망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곤 합니다. 오늘 탈무드가 벼랑 끝에선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는 단단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하찮은 존재도 아니다. 오늘 하루 잘 나간다고 해서 오만이라는 잔을 마시지 않고 무너졌다고 해서 자학이라는 독약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주머니의 균형을 잡고 내 영혼의 품격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단단하게 살아낼 진짜 지혜자일 테니까요.

아침입니다. 탈무드 인생 극장 제14화 두 개의 주머니 오늘 드라마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감상평 후기 기다립니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습니다.

0: 오늘 두 분의 연기가
1: 여련이었습니다.
0: 와, 오늘 그냥 숨이 확 막혔어요.
1: 예.
0: 야, 제가 얼마나 집중하면서 듣느라고. 예.
2: 우리 이정도 목사님.
0: 네. 예? 왜 갑자기?
2: 아니, 연기를 너무 아니 예. 어디서 레슨 받으시는
0: 거야? 아, 두 분 따로 맨날 만나는 거 모르셨어요? 아. 지훈 집사님 맨날.

0: 디자인만 빠질
1: 듯. 아, 무슨 네. 말씀이세요?
2: 아, 제가 지금.
0: 아, 두 분의 명품 연기력에. 연기도 굉장해서 하셨고, 네. 야, 오늘 아론. 역시도 남자 역이 있긴 했지만 아 오늘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 언제쯤
0: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1: 다시 공주 역할을 부여해 주실지.
3: 아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네.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그 이렇게 좀 남자처럼 네. 좀 해보려고 좀 여기 아. 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예쁜 화장이 아니라 네네. 나름 미니 분장처럼 하고 왔는데 아. 울어서 다 지워졌네.
2: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세요.
0: 문자 주세요. 샵 9330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오늘 드라마 함께 하시면서 아마 묵직하게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아 좀 지금 소위 좀 잘 나가시는 분들 그렇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뭐 늘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만해질 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는 한 폭이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아. 그 생각을 잊지 말아요.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1: 근데요 네. 이게 참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도 참 어려워요.
0: 맞아요.
1: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가 이루어낸 성과로 보는 것. 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어제 그 마인드핏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뭘 잘하면 나라는 인간이 대단한 인간인 맞아. 것 같고
0: 네.
1: 내가 좀 뭘 못하면 나라는 인간이 그냥 실패한 인간 같고 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두 개의 그 주머니. 하나는 나는 한 폭의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1: 예.
0: 하나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요 거꾸로 펴보시면 큰일 납니다.
1: 아.
0: 그쵸? 그 중요하잖아요.
1: 내가 잘 나갈 때는 네.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0: 내가 실패하고 힘들 때 그래 나는 한 폭이 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아 오늘 또 한 면의 명품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방금.
0: 여러분 이거 정말 제 때에 맞게
1: 맞아요.
0: 항상 정말 맞아요. 우리가 늘 어쩌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
1: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흙이라고 번역된다는 아담아 아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원래 흙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티끌 먼지 이런 뜻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나 설화 같은 데서 뭐 위대한 사람이 시작했다 그러면 뭐 네. 하늘에서 왔다거나 무슨 뭐 신의 아들이라거나 무슨 뭐 적어도 알쯤에서 태어났다거나 네. 뭔가 범상치 않은 출생
0: 그러네.
1: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데
0: 우리도 범상치 않은데 먼지면
1: 성경은 우리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에서 그래요. 나왔다라고 말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0: 네.
1: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고
0: 네.
1: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존재입니다.
0: 네.
1: 이 두 가지 이 두 주머니
0: 그러니까 교만할 네. 것도 없고
1: 그럼요.
0: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1: 아멘.
0: 네. 아,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3: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교만 일상의 교만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평상시에도 말을 하는데 내 자녀에게 교만한 마음이 먼저 앞서서 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너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 말이 틀려 맞아. 막 이러면서 아~ 얘기하는 이 막 이렇게 막 엄마 말이 맞다라는 이런 교만 막 이런 거에서 일상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묵상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계속 분장을 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신 마음은 결국에는 일상의 두 주머니는 말씀과 기도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네요,
3: 그래서 저희가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계속 주세요. 존귀한 자야 너는 어여쁘다. 일어나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막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교만은 뭐 일만하게 뿌리요 막 이런 말씀 주시고
1: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3: 이게 말씀 안에 다 위로와
0: 그러네.
3: 그 교만을 그 낮추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있어요.
0: 이 두 주머니가 정말 성경 안에 다 있네요. 그렇죠.
3: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 예.
0: 맞습니다. 네.
1: 멋지십니다.
0: 네. 우리
2: 네.
0: 최원 집사님.
2: 네. 저는 사실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0: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2: 아니요.
0: 네, 딱 있잖아요.
2: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0: 근데 네. 저는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1: 아팠잖아요.
0: 아니 이 그 연기를 제가
2: 너무 몰입하셨어?
0: 어, 극 중에 제 네. 그때는 없어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진짜 이정도 목사님 어디서 레슨?
2: 어, 갑자기 왜 이정도 목사님?
3: 갑자기 왜 이렇게 저를
0: 너무 잘하시는가?
3: 칭찬하시죠? 오, 예.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교만해집니다.
0: 아이 그래서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 거고.
2: 네.
0: 하지만 우리 목사님 진짜 아 제가 봤을 때 제 자리가 그동안 제가 교만했구나. 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2: 네. 한낱 목사님.
0: 아니 한낱 목사님이 아니라 아 제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2: 그러니까. 아. 옆에서 이제 계속 어깨 너머로 들으시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일취월장 하고 계십니다.
3: 워낙에 네. 원래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배울 때도 네.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다 그치, 보면 그치. 실력이 느는데
2: 맞아요.
3: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만 하면 실력이 안 늘거든요.
2: 아, 역시.
3: 아, 우리 명품 배우님들과 함께 했더니 서단계 3년이 됐습니다.
2: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1670번님.
3: 직장에서 교만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만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해준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2: 네. 2753번님은 이건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몇 시간짜리 영화나 드라마보다 단 몇 분의 명품 드라마가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슴에 빠바박 다가오는 깊이에 감사드립니다. 남에게 잔인한 사람 자신에게도 잔인하다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러네 진짜. 그렇죠.
3: 맞아요. 예. 남에게 잔인한 사람 자기에게도 잔인합니다.
2: 그러니까요. 예, 1440번님.
4: 오늘도 너무나 깊은 감동이네요. 오만과 자학을 오가던 지난 날을 보내고 암이라는 벽에 부딪혀 쇠약한 육신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오만해지거나 자학할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육신의 약함도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오늘도 만나주세요 주님.
3: 아멘.
2: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인생에 더 크고 급박한 일이 생기면 나 짜잔한 걸로 막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3: 작아져요.
2: 깨닫게 되는 것 맞아요.
3: 우리 예전에 오프닝에서 예전에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 있는데 이 선을 하나 두꺼운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작게 만들어봐라.
2: 맞아.
3: 요거 기억나시죠?
2: 그쵸.
3: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작게 만드냐?
2: 더 두꺼운
3: 옆에 더 큰 선을 그으면 네. 요거 작은 선 되거든요. 우리 삶에 진짜 큰일이 생기면 내가 오만했던 것도 내가 자학했던 것도 다 작은 일이 되죠.
2: 맞아요. 예.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3: 그쵸.
2: 거죠.
3: 그 큰 네.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 네. 5249번님.
0: 세상은 끝이라고 하고 나도 끝난 것 같다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 아멘.
0: 그것은 은혜입니다.
2: 아멘, 아멘.
0: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2: 아멘.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9581번님도요.
3: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녀요. 이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2: 할렐루야.
3: 아멘.
2: 네. 0566번님.
4: 아멘 아멘 연기 진짜 무슨 일입니까?
2: 아~
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2: 아 좋습니다. 오늘 정말 예.
3: 오늘 유춘희 집사님의 그 아론 연기가 뭐 어마어마했죠.
2: 아, 너 원고가 좀 괜찮지 않았어?
3: 서로 이제
0: 아,
3: 교만이 네. 막
0: 아, 네.
3: 서로 두 번째 봉투 열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머니
2: 빨리 열어봐요. 네. 5349번님
0: 샬롬 귀한 명품 드라마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여선교회 임원이라고 했던 말과 정죄를 회개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늘 긍휼한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닮은 마음 품고 늘 섬기고 베푸는 삶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아멘.
3: 아멘.
2: 8840번님.
3: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녀 유영 만나주세요.
2: 네, 언제나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자악하지 않는.
3: 아멘.
2: 아, 예. 아, 그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360번님.
4: 초라해졌다고 보잘것없다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낮추어보는 언어와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세 분의 연기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2: 예. 자, 오늘 살모드 인생극장 두 개의 주머니. 여러분, 주머니 속에 난 한 폭이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막 교만해질 때.
3: 예.
2: 이 주머니를 다 꺼내보시고 또 너무 낙심하고 힘든 일을 했을 때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3: 아멘.
2: 아멘. 두 주머니. 오늘 유춘희 씨가 너무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0: 이 두 주머니가 말씀 안 해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 진짜 때에 맞는
2: 아멘.
0: 이 주머니를 착 열어주세요. 아멘. 예. 우리가 하면 거꾸로 열거든. 예. 하나님은 때에 맞게 예, 너 열어주시니까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0: 자, 오늘도 두 분의 명품 배우 멋진 연기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약속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0: 아멘. 아멘.
1: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실족한다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여지는 것도 실족이고 맞아요.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도 실족이겠죠. 보통 우리는 실족한다고 할 때 실패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패 자체가 실족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문제는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느끼는 그 마음. 또 전혀 실패하지 않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만하여진다면. 네. 그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오늘 두 가지 주머니 이야기했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0: 아멘.
1: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들 성공하든 실패하든 교만해지지도 자책하지도 않을 겁니다.
0: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희의 강가로. 은희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꿈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당교회 그 전에 또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또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배경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다양한 기억에 따라서 교회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굉장히 기쁨의 장소이고 때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또 특별한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과 알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또 기대와 비전을 갖고 계시냐.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기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교회를 처음 설계하시고 처음 만드신 창조자의 그 생각과 꿈을 들어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꿈이 무엇이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것은 온갖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던, 황제를 우상화시켰던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는 그런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따른 대답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기초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생각, 너의 지식, 제자들끼리 방금 전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가 아니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번뜩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계시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피터, 베드로라 하는 그 개인 한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죠. 그러나 개신교회는요, 개인을 향한 그런 주님의 가리킴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연약하고 실수많은 개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교회 첫 출발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건물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세요. 어떤 교회를 창립하신, 세우신 목사님도 아니시고 헌금을 많이 하신 한 성도님도 아니시고 교회 오래서부터 많은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설계자시고 그분이 친히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다툼이나 분열이나 야망과 욕심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교회 모든 사역과 결정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아야 됩니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실 일인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란을 겪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다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되는데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공로의식이 거기서 충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어두운 힘들을 상징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많은 공격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유혹이나 도전 등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답은 결정되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굳건한 요새와도 같다, 산성과도 같다. 마치 어떤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인데, 이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게이트,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부의 문, 음부의 게이트, 이것은 사단이 지키는 아주 견고한 죽음과 어둠의 그 문을 교회가 침투해 들어갈 때 그 사단이 그것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하게 방어막을 뽕뽕 들어맞고 있는데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다. 마치 벙커버스터로 수십 미터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교회는 단지 방어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어둠의 심장부를 꿰뚫고 들어가서 그곳의 생명의 빛, 진리의 소식을 비추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이 열쇠는요, 교회가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언해요, 하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를 회복시켜요, 그 권위를 확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은 거예요. 해외에 대사관이 있죠, 영사관이 있죠.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을 거기서 다 관장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불신앙과 완악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며 그 문이 닫혀있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교회예요. 권위예요. 그 교회가 크냐, 재정이 많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힘이 적고 위축되고 보잘것없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어떤 교회든 크기나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중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 아니면 파견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다른 교회에 혹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이 네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고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꿈과 그 디자인과 설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이, 이 비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갑자기 불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서 흘러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에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디자인 설계도의 근거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들,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로 그 영적인 능력들을 함께 북돋우며 나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정말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는 선교적인 교회의 선교적인 삶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출현을 합니다. 탄생을 합니다. 임신을 했다면 출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에 근거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를 이렇게 속썩였던 고린도 교회,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출현을 했고 흥망성쇠를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부흥도 했지만 쇠퇴도 해요. 엄청난 성장, 한 번에 막 3천 명씩 회개를 하고, 하지만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엄청난 성당들이 있죠. 많은 성전들이 있죠. 수많은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소아시아 7개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들 보면 터만 남았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한 그 교회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상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결국에는 영원히 존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여러분 기대와 확신을 가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서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야,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 성공했던 교회들, 아니면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받은 교회들, 그 한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특색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 영광이에요. 교회 영광, 교회가 갖고 있는 찬란한 그 영광들,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교회는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조직이나 제도로서 의식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가 아니겠어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누구다? 지체다. 우리는 지체다. 아까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과 생각과 의도를 다 지시받고 공급받아서 지체된 모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들끼리의 연결도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생, 탄생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일 듯한 원수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전쟁을 일삼고 서로 많은 상처 아픔을 주고받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나라나 국가나 정부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유엔이 그것을 하나로 만듭니까? 미국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정부가 그걸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큰 기업이 그걸 만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익을 추려내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 모든 혈통과 인종, 문화와 계급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한 성전으로서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수평적으로 다른 여러 그룹

것들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죠. 근데 하나의 성전으로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한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금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의 성전, 하나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중심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무슨 운동회나 아니면 체육대회 때 뭐 2인 삼각 경기를 합니다. 5명, 6명 나오세요. 다리를 끈을 묶고 어디 뭐 반환점을 돌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영차 하다가도 넘어지고 뭐 이렇게 막가르르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불안정하게 묶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른데,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샴쌍둥이로 활동하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 그런 모습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조각조각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하지만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진행형, 만들어져 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바로 그런 조직, 그런 기구로서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자,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들어요? 언제 주로 듣습니까? 5월 달에 들어요? 5월 달에 가정에 달 때 듣지만 결혼식 때 많이 듣잖아요. 결혼식 주례. 아, 결혼식 주례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순결한 신부가 바로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영혼 결혼식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요? 더 꽃단장하셔야 되고, 분칠하셔야 되고, 예뻐지셔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아이, 그게 뭐가 필요했어? 이제 뭐 혼인증명서 다 이렇게 발급받고 어디가 신고했으면 끝났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행정적인 얘기고, 그러면서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린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더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 그 비전, 교회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 주인은 누구신지, 교회 갖고 있는 능력과 그 권위는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휘둘립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졸아가면 위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현재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들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공간 안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

0: 각자가 우리 성도가 또 다른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이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꿈,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이미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주인의식,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 영혼은 요동합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매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방부인과 전문의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하지부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유난히 다리가 붓고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붓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하지부종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반복적으로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종아리가 당기고 아프고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순환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온 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리까지 내려가는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과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걷거나 까치발을 들 때 보통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정맥의 판막은 올라간 혈액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는 생활이 반복되고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부족하거나 정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다리에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혈관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하지 정맥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하지 부종과 순환 장애를 어혈, 습담, 기체 등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기혈과 수분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하체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침이나 약침 치료를 통해 다리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고 순환 개선을 돕습니다. 또한 몸이 잘 붓거나 하체가 무거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체질과 몸 상태에 따라 한약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0: 반복해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는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는 것도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체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꽉 끼는 옷을 피하고 서해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줘서 림프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의 반신욕과 족욕은 하체의 순환을 도와 다리를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 부종, 저림, 통증이 반복된다면 다리의 순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시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라온 한의원 유정은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Hello, 안녕하세요. 저 동산에 살고 있는 배은주 집사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산에 있는 오산 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배은주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소개로 시작합니다.
1: 정말 이 시대 귀한 종으로 정말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김상만 목사님이 침묵하고 계시고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가 첫사랑이 뜨거움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아시는 주변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아는 성도님들이 천연기념물 같은 교회다. 대형 교회들처럼 크진 않지만 개미군단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늘 나가면 자랑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늘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알리게 돼서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목사님 사모님께 또 한번 더 감사드리게 됩니다.
2: 모태신앙이신 배은주 집사님은 결혼 후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더욱 감사합니다.
1: 저희 친정 쪽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상시에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주일날에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이제 안 믿는 집안,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갈급함이 생겼고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했었던 건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장교로 근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데 다 포기를 하셨대요. 자기에게 지금 전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이런 목사님들 계시구나. 자기는 여태 목사님들은 종교인이니까 제 마음을 들지 않았는데 뭐 이런 목사님이라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0: 내가 존중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도 인정해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제 신앙생활도 좀 남편에게 인정받고 좀 편안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1: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즐겨하는 배운주 집사님은 극동방송이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0: 그 출퇴근하는 길에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다녔고,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도 극동방송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됐고, 누구 소개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출퇴근 시간이 딱 좋아서 그 시간에 극동방송을 이제 즐겨 듣게 됐죠. 그래서 혼자 그 차 안에서 출퇴근 길에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근무지 학교가 조금 먼 거리로 가게 됐는데요. 한 4, 50분 거리가 되는데, 아침에 말씀, 좋은 아침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출근 시간이 늘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고요.
1: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죠. 극동방송이 그 통로가 됩니다.
0: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잔잔한 그런 마음의 감동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사모했었는데, 보통 방송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려와서, 아, 보통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극동방송도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방송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또 많이 저도 전화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또 되고 그렇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전파 선교 헌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0: 제가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예배를 가면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물도 하나의 예배 순서기 때문에 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게 마땅하다. 목사님께 그렇게 저희가 신앙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극동방송도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그냥 듣는다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헌금의 형식으로라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저 교회를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서 또 교회 이름으로도 전파선교사를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파선교사를 또 이렇게 계속 하게

0: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 진짜 가난치료하면서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지금까지 치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으로 정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김성욱 씨 정말 정말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딸들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가 늘 걱정이 앞서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바라구나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유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게 됐어. 또 우리 사랑하는 큰딸 수민이도 외국에 혼자 입시 치르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지금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펼쳐진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계획과 따라 성장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전파 선교사 배은주 집사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위해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0: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청소년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나요? 무료 포인트나 승부 예측처럼 게임으로 보여도 돈을 걸었다면 결코 게임이 아닌 도박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더 큰 돈을 잃고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친구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처벌 대상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호기심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건강한 꿈을 선택해주세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17입니다. FBS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

0: 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전동문교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 초청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문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 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서혁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문학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진이육사가 쓴 고목이라는 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하리라. 네, 시인은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높고 우뚝 솟은 교목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하리라. 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고 혹자는 신조 혹은 소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의 신조 소신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실존과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념 위에 일상의 은혜와 응답들을 쌓아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삶에 모진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의 믿음,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하리라. 아멘. 자, 사랑했더란 오늘도 이러한 결단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 볼 텐데, 자, 함께 또 하는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구절 네 구절 준비를 했습니다. 네, 9월 9일 수요일 또 여러분의 하루를 거룩하게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 구절들 네 구절 선정했으니까요. 받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하루를 정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씩 자, 그 말씀 씨앗 이미지에 담긴 구절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의 대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이사야 26장 3-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 더 깊이 뿌리내린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